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어떻게 표현할까요? 해야 될까요? 선물 재활용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죠? 뭐 이미 있는 선물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취향이 안 맞거나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일 때새 것을 그대로 보통 그죠? 아니면 뭐또 포장을 새로 해서 주든지 원래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는 걸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So it happens when you don't like the gift or you already own it or it doesn't fit your taste. So you pass it along in a brand new condition, you know, often with a fresh wrapping or something. So it isn't obvious that you know you're re-gifting it to that person.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은 리기프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선물 재활용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regifted something? Recycling a gift that you already received.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Certainly there are debate around it, right? 선물 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 선물을 고려하는 이유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원래 선물 줬던 사람에게는 좀 미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게또 필요하겠죠. So, some question whether it is right to give away a gift you already received. You know, while others view it as a practical way to, you know, reduce unnecessary spending by, you know, rehoming something they don't need, of course, to avoid hurt feelings, right? 만약 뭐 이렇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재활용하더라, 그 친구가.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겠죠. So, keeping it completely under wraps is very important in that kind of situation. 리기프팅은 뭐 누구나 다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또 오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생각도 필요하고 이제 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sometimes you know you're too busy preparing a gift to someone for someone 너무 바빠서 못 샀다던가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를 줘야 되긴 하는데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산것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재활용 어떤 상황에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선물을 또 재활용하셨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so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rash Chapman입니다. Give me one reason.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That was Tracy Chapman, Give Me One Reason before the break. So, right ahead of Chuseok break, I thought of we talk about gift and, you know, for that matter, re-gifting. 기트님서 checking in one by one. 제니님, 베니님, 상민님, 위즈덤님, 또 눈물 많은 티님 이렇게 check-in 해주셨습니다. Wisdom님 says, Q morning입니다. 벌써 명절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이 급한. I guess if you are feeling like you are in a hurry, right? I guess that is, you know, could be due to, you know, gift preparation. 참 선물해야 될 분들이 있죠. 친지들, 또 부모님들. That's why, you know, you see all these people flocking to the department store or the wholesale places and whatnot, 그죠? 마음이 급하시면은 maybe have you ever considered re-gifting? Just kidding. 항상 이 재활용 옵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So re-gifting, I mean, is it right or wrong? I think it's not really a right or wrong question, right? But I think one thing is for sure, right? If you want to gift somebody, that means that you care about that person. So part of giving a gift is, you know, time that is required to get the gift, and also time that you spend for that person, thinking of that person. 그죠? 뭐 선물을 준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선물을 산다는 그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선물을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런 어떤 드리는 시간까지 다 어떻게 보면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So that is the whole package of giving a gift. But sometimes, you know, we don't have time to, you know, go through all that. 너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드릴 시간은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re-gifting, I think it is possible.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As long as that person doesn't find out,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re-gifting, 선물 재활용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 I'm saying as if it is so natural that we re-gift. But anyways,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살아간다.

최유리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리기프팅도 하고 선물 재활용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Keep going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Keep going님 Q모닝입니다. 선물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명절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 주변에 나눠줬던 적은 있습니다. Yes, that is different from regifting. I think when you receive a lot of, you know, surplus of product for gifts for Chuseok, right? You, you know, give those to others. That is a beautiful act of sharing, I think. 근데 regifting은 조금 다르겠죠. 선물을 받은 것을 다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라고 이렇게 주는 것. 그게 regifting이겠죠. I guess there is definitely a line. A difference between that, I guess. 감사드립니다. Keep going님.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ather Report와 또 Part 2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입니다. Scare away the dark.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시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making for a hot afternoon. Large daily temperature swings over 10 degrees will also persist for the time being. Overnight temperatures dropped sharply, causing dense fog across inland regions. Visibility has fallen below 200 meters in some areas, so please drive carefully. Air will remain dry for a while, particularly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Chungcheong area. Strong winds will also continue along the coast of the Gyeongsang region. Daytime highs will reach 30 degrees in Seoul and Jeonju, 29 in Andong and Daegu. Mostly clear skies will continue through the day after tomorrow, while the Chuseok holiday will bring mostly cloudy skies. That was your weather report. 다시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또 계속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또 바이러스가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I still have my runny nose due to allergic rhinitis. So bear with me. 아직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아직 알러지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the cases of re-gifting, 선물 재활용 사례 보내주고 계십니다. 눈물 많은 T님께서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젊었을 때라 부모님이 드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명절에 시댁 가는 길에 챙겨갔거든요. So I received a health supplement as a gift on a holiday. I was younger then, so I thought my parents-in-law could probably get some more use out of it. So on our way to visit them for the holiday, I brought it along and gave it to them.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스카치 테이프를 다시 조심스럽게 붙이시고는 친정 들렸다가 시댁 가는 아가씨에게 시어른 갖다 드리라고 다시 챙겨주셨어요. But when my mother-in-law opened it, she carefully put the tape back on the box and gave it to her daughter, who was also stopping by on her way to visit her in-laws. 그렇군요. 저희 집에서 시댁으로, 또 시댁에서 사돈댁으로 선물의 대이동이었습니다. So the gift went from our house to my in-laws and then from there to another family. Quite a journey for that gift, huh? 선물의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챙기려는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think of it as not a re-gifting, but as a gift that keeps moving because everyone wanted to take care of someone else. 하하. 와우,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담겨있는 하나의 또 사연이네요. 그렇군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Re-gifting. 아, 그런 사례가 있군요. 그죠? As I said, sounds like quite a complicated issue, but I'll just leave it at that. 하지만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니까 굉장히 또 예, 낙천적인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눈물 많은 T님. 눈물 흘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때. 아니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재활용 사례 여러분들이 그 리기프팅을 한 당사자였던 아니면은 리기프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Sometimes it's very obvious that if you receive the gift and it would have re-gift written all over it sometimes. 그죠? 뭔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 이게 재활용된 선물이구나라고 쉽게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We'll get into that, okay?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now Patrol입니다. Cold Out in the Dark.

called out in the dark. Called out in the dark. 였습니다. Snow Patrol의 곡이었고요. 아, Regifting.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I actually didn't think that it would generate a lot of interest. But 뭔가 이게 한 번씩 당한 적도 있고, 그죠? 한 번씩 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You were on the receiving end at least once, and you were the perpetrator at least once. 아까 이제 그 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시어님께서 아가씨한테 드렸다는 그 1033님께서 안 보시는 데서나 주시지 결과는 같지만요. Talking about the 눈물나는 T님서 you know story we just mentioned, 그죠? 그래요, right? I mean, you know, the result is same, right? But at least, you know, she could have done it, you know, while the gift giver was not present at the site. 그러시면서 1033님, 특히 과일이나 음식 종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취하는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Re-gifting이라기보다는 sharing, giving away, 그죠? Yeah, I guess. We do receive excessive amount of gifts on a holiday. The usual ones, the spams, right? And chamchis, the tuna cans.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surplus of it, you know, you can share. You know, we don't mind sharing it with other people. 그런 경우는 충분히 re-gifting이라기보다 그냥 나눔이죠, 나눔. 그죠? 그 아 참치 캔. 예전에 참치캔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니님께서는 저는 제 취향이 아닌 책을 선물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책은 re-gift해도 죄책감이 덜한 것 같아요. I remember re-gifting a book that I received, you know, and it wasn't right, not really my cup of tea kind of book. So in those cases, you know, I felt less guilty about re-gifting it. 그래요. 리기프팅 똑같은 것 같은데 책도 만약에 딴 거에서 이제 죄책감이 느끼셨는데 책에서 죄책감을 안 느끼셨다는 거는 저 약간 좀 그렇군요. 똑같이 저는 길티했을 것 같은데 just kidding. 그렇군요. Yes, as I said, you know, I'm all for regifting. 그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et me tell you one story. 저도 친구가 듣고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I've received this gift of wine subscription. 그러니까 gift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예전에 어떤 뭔가를 구매했는데 그게 12개월 동안에 이제 wine 구독 서비스와 같이 왔어요. 그게. So it was part of the gift of purchasing something that I, you know, for me, right? 그래서 뭔가를 그걸 받았는데 it was just they're sending one wine per month. 그래서 1년이면 12병의 이제 와인을 받게 되는 건데 you know I like wine but I don't drink that much.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 가더라고요. 집에서 또 이제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o it was just a piling up in my house and you know whenever I needed a quick gift to take to someone you know I would just use that 왜냐면 그냥 새거 그냥 포장까지 완전하게 돼 있는 거이기 때문에 So any of my friends who are tuning in and received a nice wine from me that was that 고백합니다 하지만 I don't feel guilty at all 친구 막 이렇게 차단하고 막 내일 보니까 막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Tomorrow I find out that my friends are blocking me on the social media and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een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Kin이었습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A request from Jenny님, who doesn't feel guilty or whatsoever for re-gifting a book. I guess that's how I felt about re-gifting the wine that I have. 왜냐면 it's just as good as new. I guess minus the mind part, right? Minus the heart part. 그쵸? Same as new and good as new. And those wines were really good wines. Let me tell you. 정말 좋은 와인들이어서 받은 친구들도 you know, they are all, you know, wine lovers. So they have a certain expectation when they receive a wine gift. 그래서 와인 선물을 받을 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되게 좋았다. 맛있었다. 이렇게 맛있게 잘 마셨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길티하지 않습니다. 전혀. I'm proud of it. 3998님께서 I'm not really comfortable re-gifting things, so I've only done it a couple of times. Once I re-gifted some red ginseng because it doesn't really, you know, agree with me. And I've also re-gifted the gift certificate I received as a holiday bonus just by putting them in a new envelope. 그렇군요. 체질에 안 맞는 홍삼. 그 다음에 보너스 대신 받은 상품권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I think one of the ways that you can justify re-gifting is, for example, like ginseng. 뭐 이렇게 홍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So giving it to somebody who actually is good with those kind of you know ingredients, I think that's usually better. 상품권 같은 경우는 you know it's same as gift, right?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다시 주는 거는 it's like giving money to someone as a gift. So 그것도 조금 이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Those are things that you shouldn't feel as guilty about re-gifting. 그런데 이제 한번 3958님께서 선물 박스 안에 있는 명함을 안 빼서 큰일 치를 뻔했는데 티 안 나게 뜯어서 확인하고 빼내고 재포장한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I guess if you are you know, a company that provides the gift, 뭐 이렇게 선물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것까지 좀 re-gifting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So kind of assume that you know people will be re-gifting the gift, right?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안에 뭔가 이렇게 뭐 personalized 된 뭐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든지 뭐 특히나 명함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센스 있게 또 안 해주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Just to prevent some disastrous situation.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또 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Okay, so we are getting the re-gifting stories, you know, continuously. So I'll get to those sto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계속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3, 4부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Lucy입니다. So nice.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요. 근데 It's kind of hard to explain, but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성의 있게 뭔가 나에게 줬다는 생각을 하면 또 괜찮기도 합니다.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도시는 기념품이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는 도시였거든요. So the city I used to live in, I guess abroad, right? Didn't really have anything that you could call a souvenir.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물을 한다고 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건데 다행히도 그 도시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다행인 것은 또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도 있다는 거였죠. So, in that kind of situation, the safest choice is to usually buy something from a global brand. And fortunately, that city had this global brand, a coffee shop, and it also had its own city mugs.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종 귀국 선물로 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을 선물하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똑같다는 거죠. 마침내 제가 귀국할 차례가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삿짐에는 제가 사지 않은 똑같은 머그컵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다제 친구들에게 리기프트 했습니다. So, I used to buy those mugs, for people who are leaving the country, right? Leaving the city. The problem was everyone had the same idea. Eventually, when it was my turn to leave, coming back to Korea, I found five same identical city mugs in my cargo. So I ended up regifting four of them, and kept just one for myself. 그렇군요. 그래요. 사람들이 참 기프트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것도 재미있죠. I mean, in your case, right, there aren't that many options, right? So, the obvious choices were only the choices left. 그런 상황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밌네요. 근데 다섯 개나 받으셨다고요? 와. 오케이. 신청곡으로는 아리아나 그란데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Thank you next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이런 의미로 선곡하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Couple of tracks, Ariana Grande, Thank You, Next, and Inger Marie, I Only Want to B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Okay, let's get to this story by 3056님, 3056님 send in a message regarding our topic of re-gifting. 물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에게 줬더니 이거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웃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기억이. 그래도 제가 너무했죠. I can remember what the gift was, but I once gave something to a friend and he or she said, wait, isn't this the gift that I gave you? Luckily, we were close friends, so we just laughed it off. But looking back, I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with that one. I guess 친한 사이니까 괜찮았던 거겠죠. If not, if it wasn't with another friend, it could have gone really wrong, I guess. 그쵸? 상당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또 친한 친구분이셔서 이렇게 넘어갔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뜨끔하셨겠네요, 진짜 3056님.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리액션을 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아마 마무리할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리기프팅에 대해서. 넷킹코 곡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Answer me, my love.

Nat King Cole, Answer Me, My Love였습니다. So wrapping up the, today's gift, giving, re-gifting topic, 3998님. When I receive a re-gift, I felt a little mixed about it, but at first, I tried to appreciate the thought behind the original gift. I think, you know, how I feel about it also depends on whether I actually need or want the item. 또 쓸모 여부에 따라서, right? I think it's all about the heart, right? I mean, well, whether it's a re-gift or just a gifting, you know, there's a thought that went behind it.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오늘은 이 re-gifting에 대해서는 그냥 좀 light-hearted topic으로 준비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재밌는 그냥 이야기, topic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돌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Heritz Analog의 곡인데요. 애정 결핍.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So I gave you a little preview fo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right? And I'm not giving another clue just yet. If you listen to the first song of the segment today, I think you have a clearer idea.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This is a song titled Room 29. It is a very interesting song, to say the least. Room 29이라는 곡인데요. It's a collaborative song from a collaborative album released in 2017 between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이 두 분의 뮤지션이 협업 앨범으로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Let me get to who Jarvis Cocker is. Jarvis Cocker is Pulp's frontman and lyricist. 그 록 밴드, 영국 록 밴드 펄프 기억하시죠? 펄프의 frontman이자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And what he did, I mean, he's still the frontman of the band. Pop, 근데 he got a gig as a radio DJ for BBC Radio 6. 이 BBC Radio 6라는 채널에서 라디오 DJ를 이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낮고 친밀한 보컬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as taking on the duty as a BBC Radio DJ, he developed this you know, technique of very intimate sounding voice, you know, speaking very closely to the mi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인티밋하게 들리게 되겠죠. 약간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냥 데모스트레이션이었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So that is Jarvis Cocker, and the other person, Chilly Gonzalez, is a Canadian pianist and a composer. So 피아니스트와 또락 밴드의 프론트맨이 함께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앨범인데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앨범이라기보다는 이 노래와 약간 스포큰 워드, 약간 멘트와 나레이션이 노래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와 음악 중간에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곡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The song is Room 29.

Chile Gonzalez, Jarvis Cocker, Room 29. Did you enjoy that? So it's halfway between spoken word and singing. 이 스토리도 굉장히 fascinating한데요. 이 Room 29은 그 할리우드에 있는 샤투 마몬트 호텔 29호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Jarvis Cocker가 그곳에 머물면서 방에 있던 그 피아노와 호텔의 역사, 또 할리우드의 그런 인물들을 상상하는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So, room 29 refers to this actual room 29 in one of the Hollywood's legendary Chateau Marmont Hotel. So while he was staying there, he became fascinated by the piano in the room and the history of the hotel and many characters and stories are connected to Hollywood, which eventually grew into this project that became Room 29. So listening to it kind of gave me this impulse to kind of wanting to imitate. Okay. So while he was DJing for BBC Radio, he developed this technique of really close miking, you know, narration.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Help yourself to pretzels. Help yourself to the minibar. I couldn't help myself. I read a self-help book. Now I've gone too far. Too far gone. Unrecognizable, frightened of the message light, on the phone, on the bedside table, room 29.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S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저음 보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song got me thinking about low range vocal. 이 작곡가 입장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진 싱어를 그 선호하게 됩니다. From the composer's perspective, you would prefer to have someone with wide range of voice to sing your song. 그만큼 뭔가 기승전결 구조의 이제 멜로디 라인을 소화하려면은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도 문제없이 이 불러야 하잖아요. For someone to kind of sing your song, right? Having a higher range, right, just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do a lot of things with the melody, with the, you know, a wide range of, you know, melodies. 그래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 때도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컬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낮은 레인지의 좁은 음역대 보컬을 위해서 만드는 곡이라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So if you're composing for a vocal with just a very narrow range of you know, sound, then you have limitation.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저음 보컬이 강조된 곡들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딱 떠오른 밴드가 바로 The Magnetic Fields입니다. I think I've introduced this band a couple of times. 근데 참 낮은 레인지의 보컬 그 다음에 아주 좁은 음의 영역이지만 음역대이지만은 아주 곡을 잘 만드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바로 그 Magnetic Fields입니다. 한번 곡을 들어보실까요? Magnetic Fields입니다.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s She Said She Sent.

Magnetic fields,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 she said she sent. Very interesting song title, don't you think? 그녀가 보낸 꽃, 그리고 그녀가 보냈다고 말한 꽃. I guess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two. Huh? 반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신김치 반응이 오는 곡들부터 들었는데 진짜 크크크 그렇게. 그렇군요. So today's songs kind of make you think about eating this really 신김치, aged 김치. 위스덤님께서는 남친이 옆에서 별도로 해주면 좋겠네요. 라디오에서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don't do it on the radio, just do it on a personal environment, personal sett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here I stand for you가 생각나는.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어요 장난으로. Here I stand for you. 고신해철님께서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and love. I still believe in these words forever. 아 재밌어. 제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처음 한 것 같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그죠?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음 보컬 이 해외판 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if you talk about low voice songs, beautiful low voice songs, you cannot help but not play next song. 하지만 오늘은 해외 파트. Magnetic fields 들어봤고요. So magnetic fields is one of those band with just a such a diehard fan base. 이 보컬이자 리더인 Matt Berninger, he has more of a bass baritone에 좀 가깝죠. 완전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바리톤 slash bass. 근데 굉장히 무표정하게 툭툭 던지는 those blunt deliveries are, you know, what really is attractive about his vocal. 그렇죠? 그냥 드라이하게 들리는데. 다음 밴드는 The National이라는 밴드인데요. Very kind of a similar type of vocalist with the, you know, sort of a blunt delivery that I just mentioned, right? 여기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먼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National의 곡 준비했는데 I Need My Girl입니다.

I need my girl, the national이었습니다. A correction to be made. Magnetic Fields의 보컬리스트는 아까 Matt Berninger이라고 했는데 Stephen Merritt, I'm sorry. So singer-songwriter and the leader of the band, the Magnetic Fields, with that baritone, bass baritone vocal is Stephen Merritt. Matt Berninger는 지금 방금 들으신 그 The National의 보컬이자 리더였습니다. My confusion. Apologies for that. Nationa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리톤에 가까운 힘을 뺀 There's no kind of a belting, so to speak.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고음역대 전혀 그런 보컬이 없는 그런 밴드이죠.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another rock band, but there's no like high belting. 하지만 굉장히 좀 잔잔하게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보컬. The Editors라는 밴드인데요. English band it was active around the early 2000s,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던 밴드인데 Editors 상당히 그 고정 그 열혈 팬들이 많은 그런 밴드이기도 한데 Munich라는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a little preview for the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 are approaching Chuseok holiday, I prepare some special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So two straight days with the musical guest.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 다음에 수요일 프로그램 다 musical gues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As to who, I'm posting that on our Instagram page. And also our Threads page. You can check those out there as well. 내일, 모레, to musical guest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at is all the show that we have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Editors. The song is Munich.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That was Song 2 by Blur. 이상하게 미뤄둔 거는 꼭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제일 바쁠 때, 제일 여유 없을 때, 또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The things we don't always avoid, they don't always just disappear. They actually often just wait for us. And sometimes the longer we put them off, the bigger they feel. It might be worth it just checking whether you're missing out an important moment just because it feels difficult right now, everyone.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moments because they have a way of coming back around, just like those exam test questions. 저는 학창 시절에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볼까? 했는데 못 봐요. 그리고 시험에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So, let's just try to live life and try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things, okay? Well, good morning, everyone. Another week has started. Happy New Wee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watch us while we are on air, you can always use the visible radio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how was your weekend?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 어제 진짜 농구 경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like I had this dopamine like floating in my like whole inside like inside my body over and over because it felt good. Did you guys watch the Asian Games basketball match, the final round, Korea versus Japan? 여러분들 진짜 농구 경기 너무 재밌게 간만에 봐.

0: 가지고 이현종 선수가 진짜 원맨쇼로 막 엄청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고요. 혼자 막 리바운드 하고 스틸하고 또슛 넣고 또 3점슛 넣고 막 이랬는데 도파민이 막 진짜 과다분비가 됐습니다.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had a chance to watch that match,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for sure. 정말 정말 즐거운 경기. 다시 한번 KBL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had a nice weekend to share. Ben's Burrell says hello, listening from Europe. Hello, good morning. James, morning groover. 그리고 우리 Young H 반장님 출석 체크 예쁘게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남겨주셨어요. Thank you, thank you. 어서들 오세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오늘 썸머님 얼룩말 패션이네요. You look nice. 맞아요. 제가 지금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줄무늬를 입고 있어서 약간 얼룩말 느낌이 나네요. 저 말상인가요? Thank you for that comment after watching me on Vivo Radio.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썸머룩 어때요? 이런 의견 혹은 오늘 티봉이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등등 여러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listen all together, you can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listening over there. Everybody, I'm just so excited for another week. 이번 주는 많이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휴를 또 앞두기도 했고 해서 여러분들 좀 분주한 한 주일 수 있겠지만 또 활기차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다 헤쳐나가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because we're so busy. We're gonna be back for MG Q&A just in a minute.
1: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e little and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because it seems like we're missing out a lot quite often, and we notice that later on, which is a bummer. 이걸 꼭 우리가 놓치고 나서야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one little thing you still look back on and regret. 오늘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뭐 어떤 큰 인생의 결정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조금 가볍고 귀여운 그런 후회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죠. Maybe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say that, oh my gosh, I never regret on my life ever. I don't look back, I only look forward. 저는 앞에만 보고 달려가서 후회 안 하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은근히 후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or example, the words that you have spoken to another person.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Maybe wrong hairstyle? 헤어 디자이너한테 디렉션을 잘못 줘가지고 머리가 망친 경험. 아니면 정말 안 어울리는데 maybe you decided to dye your hair when the color really doesn't really suit you. Or maybe you have made a purchase that you regret because it feels like you have wasted your money. 어제 먹은 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치맥을 먹고 자서 속이 더부룩한데, 아, 괜히 먹었네.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후회담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talk about the things that I regret recently.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후회한 어떤 작은 경험 뭐가 있냐면요. So I went to the fireworks festival on Saturday, and there were obviously a lot of people. And while I was just looking around, trying to look for a place to stand or sit, I have noticed that a lot of people came prepared. They were so prepared. 막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돗자리, 의자, 막뭐 조명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일찌감치 챙겨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됐던 게, 아, 나도 돗자리 하나라도 가져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ve regretted a little bit, thinking that maybe I should have brought a picnic mat for myself. 그래서 뭔가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차에 항상 돗자리랑 간이 테이블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돗자리 가져오신 분들은 막 누워가지고 그 폭죽놀이,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감상을 할수 있었는데, I was just standing there for like 4 hours. I was walking, and while the show was going on, I was standing there, and my leg hurt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엔 다리가 땅땅 부어버려가지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나도 그냥 다음번에는 돗자리 같은 거좀 들고 다녀야겠다 비상 상황에 대피해서 이런 후회를 약간 했습니다.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was beautiful. The drone show was amazing. 굉장히 또 재미있게 봤지만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뭐이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박원희 팀장님은 뭐가 있으시려나? 어제 드신 떡볶이? 뭐 이런 거? 근데 뭐 드시고 후회는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리고 그 후회도 왜 후회? 너무 맛있게 나는 정말 4시간 정말 정말 아끼고 그렇게 잘 즐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주로 인간들이 뭘 먹고 후회하는 걸잘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하나 더 시킬 걸 이런 후회.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Big respect.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She knows how to enjoy her life, being surrounded by all those delicious snacks like pizza or like 떡볶이, 마라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여놓고 쌓아놓고 드시는 그 행복이랄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인생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연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So, rise and shine, morning goobers. Are you all having a tired morning so far, or are you feeling a little more extra energetic right now because you're tuning in? Well, let's find out. Subby Morning Goober says, good morning! Hello! 별 초롱짱, 초롱초롱 빛나는 별 초롱짱,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오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요, 웃은 일 많은 하루 되시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have a day filled with laughter all day long. 방금 이거 한국말로 읽었을 때 약간 또 서울 사투리 튀어나올 뻔했네. 오늘은요, 웃은 일 많은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이 말투 되게 중독 있어요. 어렸을 때 TV 틀면 나왔던 말투랄까요? Yeah, I love Seoul dialects. Probably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 wouldn't really distinguish or you wouldn't really tell the difference, but it is really different. I'm pretty sure you can pull it off someday, just like me. Just try, practice. 우리 MG Q&A에서 오늘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뭐 소소한 것 중에서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Today, I am researching on our morning goovers, on the things that you look back and regret on, okay? 오늘의 조사 대상은 우리 모닝 그루버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두고두고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한번 결과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the result of this little experiment hosted by Summer.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TV를 85인치 사이즈를 샀는데요. TV가 커서 보는 게 재미있네요. 그런데 TV 보는 시간이 늘어서 큰 TV 산 걸 후회합니다. So I bought a... 왜 목이 막... 목이 베이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물 충분히 싸왔거든요. 그래서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해 볼게요. 아... ASMR.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 So they said, I bought a 85-inch TV when I moved last year and watching it is so much fun because of that big screen. But now that I'm spending way more time watching TV, I kind of regret buying such a large one. 이 문자를 읽어보면서 뭔가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좀 자제해서 TV 안 보면 그만이지. If you come back home and if you see that beautiful 85-inch television, you would feel so proud of yourself.
6: 이거 뭐 어떤 콘텐츠를 봐도 일단 스크린이 커야 되거든요.
5: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TV는 무조건 큰 거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요즘에 은근히 또 신혼집들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은 TV를 안 사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거 TV 하나를 두면 소파도 둬야 되고 하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 빔 프로젝터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TV를 안 사긴 하는데 또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뽕을 뺄 수가 없어요. Once you buy that large screen television, you would be sitting around all day watching the TV, so you would never feel like it's a waste of money.
6: 진짜 돈 주고 잘 샀다. 제대로 내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5: So what are you watching these days with that large television screen?
6: 뭐 보시길래 그렇게 또 만족하시는 건가요? 뭐 야구 경기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 기묘한 이야기 보시나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 큰 스크린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걸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이렇게 한번 넌지시 추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5: I am really liking this nickname.
6: 체육부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또 다른 부장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제육부장님. 우리 코리안들의 소울푸드 제육부장님. 우리 윤동혁 감독님 제육 좋아하시죠? 예, 제육부장님. 윤동혁 감독님 아니야, 이거? 그러면 넘나 소름이겠는데 아마 아닐 거고요.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제육 부장님. A new morning goober says, 꿀 모닝이에요.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차에서 항상 듣다가 이제서야 오픈 채팅방에 왔네요. 저는 이제 모닝그룹 오픈 챗에 참여한 거를 좀 후회해요. 아, 진작에 들어올걸 이라고 해주셨어요. Well, welcome first of all to our show. Actually, you've been tuning in so far, except you have recently joined our open chat room. So that is the thing that you're regretting about these days. Don't worry, don't worry. 이제 재미 시작인 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이 재밌는 걸 놓쳤다고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랑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You're never too late, morning goovers. If you still want to join our open chat room, go find us on our Katok app.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in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생방 시간에 우리 뭐 제육 부장님, 호박맨 뭐 등등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이 제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제육 부장님 반갑습니다.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ickname, by the way? 이 닉네임인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체육 부장님한테부터 이제 뭔가 영감을 받으셨나? 아니면 진짜 제육 부장님? 제육집에서 이제 부장님을 담당하시나요?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닝그룹아들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these days. 최근 들어서 이거 약간 후회되는데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this is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하진 모닝그룹 jumped in, says, good morning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진 모닝그룹, welcome. I'm feeling good today, especially during the song break. I got to enjoy a beautiful scent from my hand cream. And it feels good. 사람이 이렇게 향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네요. 좀 쉬운 여잔가? Well, anyways.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how I talked about Stranger Things? That is called 기묘한 이야기 in Korean. But one thing that I regret these days is watching a series called not 기묘한 이야기, but 기묘한 이야기. I don't know. I was just going through television channels and suddenly there was this TV show called 기묘한 이야기. 이 기묘한 이야기라는 채널을 어디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막 무서운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재현 화면을 다 AI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출연료 이런 거 안 나가고 저예산으로 만들었네 이러면서 약간 또 이렇게 뭐 좀 이 정도야 뭐 볼 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 자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습니다. 아, 괜히 또 그런 거 봐가지고. You know, always think about the future when it comes to watching some scary series, okay? 이런 거 무서운 거 볼 때는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이분들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고 이렇게 또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 보면 안 됩니다. 별초롱장 모닝그룹어. 저도요, 늦게 오픈 책방 늦게 들어온 거 아쉬웠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썸머님으로부터 별초롱짱 얘기하면서 소개해 주실 때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It's all my fault. I should have PR'd about this open chat room earlier.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깜빡하고 이거 오픈 책방 얘기도 못하고 그러네요. It seems like I'm the one missing out.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얼른 부지런히 들어오셔야 후회 안 합니다. 별초롱짱 모닝그룹아, well done.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You know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join

Morning Groove 문자 보낼 수도 있고 채팅방에 댓글 남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이럴 때예요. 2970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별초롱짱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랑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You guys are different human beings, right? 제가 약간 이럴 땐좀 헷갈립니다. 닉네임들이 가끔씩 겹쳐요. 체육부장, 제육부장. 이것도 우리 밖에서 윤동혁 감독님께서 두분 혹시 부부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닉네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But anyways, I'm going to introduce this message from our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탄수화물 폭주한 거 후회해요. 3개월마다 정기 혈액검진 하는데요. 금요일에 혈액 검사하고 오늘은 나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빵, 떡, 액상과다 모두 폭풍 섭취했지 뭐예요? 오마이갓. 혈당 상승은 기본, 뱃살은 덤. 흑흑 반성합니다. 이번 주도 탄수화물 절제하면서 살아가 볼게요. I regret on going on a total carb binge last weekend. I get regular blood tests every 3 months, and after my test on Friday, I thought time to give myself a break, and I ended up devouring ice cream, bread, rice cakes, and high calorie drinks like crazy, and naturally my blood sugar spiked. Oh no. 이놈의 보상 심리 때문에, 그죠? Why do we always want to get rewarded?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케어한 것뿐인데 또 보상을 받고 싶다? 사람이 보상 심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초롱초롱 모닝그루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다시 우리 혈당 관리 들어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조국 모닝그루버. 아시안게임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기분이 좋네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캐대현의 골든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everybody, go watch the game. It's really, really fun. 어제 딱 금메달 소식으로 또 즐겁게 시작을 했죠.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Here is Golden by Huntrex.

두고 후회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Marco Polo says, 아들 재영이를 낳은 걸 후회해요? 오, 아들 낳기 전에는 집에서 저 마르코 그리고 엄마 서열 1위였는데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엄마 그리고 아들 마르코 이렇게 서열 3위로 밀렸습니다. 인생은 어렵네요. I regret having a son. Before he was born, I was tied for rank number one with my wife at home, but after he came along, I got pushed down to rank number three. Life is tough. 참 어렵네요, 인생. 그쵸? 서열이 이렇게 밀려나다니. 강아지 한 마리 또 키우시잖아요? 서열 4위로 밀려나가실 겁니다. 네, 그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이놈의 서열이 뭐라고. 이게 그렇게 서러운가요? 우리 남성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말안 들으니까 그냥 마이웨이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Is this rank really important at home? 오히려 규칙 생기고 you can just follow by the rank number one's rule. So it's so much easier. 뭐 이렇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쉽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크 폴로 모닝 그루버. 여기서만큼은 이제 균등 서열이니까요. 너무 피곤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그루브는 모두가 다 공평하거든요. So everything's really fair here on Morning Groove. 이 오픈 채팅방에서라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랄게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주말에 임진각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간식을 조금 가져가서 후회했습니다. 페스티벌 끝나고 배고파서 평화누리 캠핑장 매점에서 즉석 라면 먹고 왔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nice experience at a festival over the weekend, and you have thought that maybe I should have bought some more snacks. In the end, you were quite hungry, so you end up eating 라면. 뭐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캠핑장 매점에서 맛있는 라면, 또 즉석 라면 즐기신 거잖아요. So I guess that's not so regrettable after all. You had a nice experience. 원래 어떤 페스티벌이건 여행이건 라면 엔딩인 거예요. 라면으로 딱 마무리해줘야 이제 진정한 코리안인 거거든요. As a ramen lover, I can proudly say that you always need to wrap things up with ramen.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라면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she was not a fan of ramen at all. According to her, she has been eating ramen only like 2 to 3 times a year. 라면을 뭐 진짜 1년에 한 3번 정도 드시려나? 그럴까 말까 했는데 제가 옆에서 라면 먹고 싶어요. 어제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으러 갈래요? 라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라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고요. 라면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해 주시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너무 맛있지 않나요? It's our soul food. 1년에 3번? 1년에 3번? 3 times eating ramen in a year? 일주일에 3번 먹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 그리고 한 가지 라면만 먹거든요. 라면 좋아한다고 해서 막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게 아니라 I only eat one type of ramen. And I just still love it. 계속 좋아요. 질리지가 않네.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자꾸 소소한 것 중에서 내가 좀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We have a segment waiting for us, morning groovers. 두 번째 이제 시간이잖아요.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 주시고요. Run from the sun like it's Dracula. 우리 Dracula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Tame Impala and Jenny Dracula.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필.
3: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0: This segment will make you wonder who's that gir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o be inviting a special guest doing their job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싶게 만드는 Lyrics Gone Wron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캐 출연자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guest, our secret character,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nice and neatly, everyone.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nd in the title of the song that is being read, okay?
1: 많은 분들이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바로 늘크크 선생님. 늘크크 선생님입니다.
0: It's so funny just saying this out loud. 늘크크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크크라는 말이 좀 귀여워서 그런가? 요즘 난리예요. 뭐 영크크, 늘크크 막 이러면서 there are so many memes going on about this 영크크 and 늘크크. So basically 늘크크 is a comically old-fashioned, slightly unclish character who speaks in dated expressions and corny jokes. 정말 이거 보면서 어찌나 찔리던지 요즘에 쇼츠 같은 거 보면은요 늘크크 관련된 말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So yes, we have a 늘크크 선생님 joining us in the studio reading out the lyrics, everyone.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댄 아시나? 아, 있잖아요. 아,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I can see that coming a mile away.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아, 고개 숙여 눈물 훔치고요. 눈물? 슬픈 영화 봤어? 아, 너 극장 다녀왔구나. 극장. 극장에 갔어.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잘 불렀다고 소문이 날까?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는지. Did you really have to go leaving me here?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로 갔나? Wait a second. Where did they go? 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아주. 병이지. 으이그 으이그. 매일 알아누워.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My love is still valid.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말이야.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어? 결혼 안 해? 국수 좀 먹자. So when are you two finally gonna tie the knot, huh? 기다리는데 난 널 사랑해.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 이 멘트 텔레비 선전에서 본 적 있지?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야, 조용 조용. 그 지방방송 꺼라. Pipe down over there. Quiet.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고 아주 그냥 노을이 난리 부르스구만. 오케이. 우! 영크크 말투가 아닌 늘크크 말투로 읽어보았습니다. They say that this is how 늘크크 speak.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들 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말투라서 왜 이렇게 이걸 늘크크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들인데 How fun are those expressions, morning groovers? 안 봐도 비디오에? 내가 다 안다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But anyways, the focus is on the lyrics, everyone.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드코어, 굉장히 유추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번 try 해보세요. Just give it a try, everyone. You might be correct,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Let's go.

That was a big bang with 붉은 노을. The sunrise and the sunshine. It's really, really beautiful these days. Just take a look at the sky these days. 여러분들 요즘 노을 정말 정말 예쁩니다. 해가 뜰 때, 또 해가 질 때. 여러분들 하늘 꼭 보시길 바랄게요. And think about this lyrics gone wrong, everyone. 제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렸는데요. 이 가사들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요즘 많이 많이 관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the answer was 빅뱅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That was the answer, everyone. 여러분들도 얼마나 정답을 맞히셨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Our new Morning Groover gave it a shot. 0290 Morning Groover says 빅뱅의 붉은 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늘크크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뭐 이런 걸 따집니까? 레전드인데요. We're talking about legend here. 이문세 who is still hosting as a DJ of a radio show. 레전드는 레전드라서 이런 걸 늘크크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었어요. And let's just say that my nephew is like 20 years old. 제가 빅뱅 좋아한다고 그러면 아 이모 늘크크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빅뱅 was my idol back then. 그들에게는 아마 빅뱅이 제가 어렸을 때 서태지 느낌인가? 아무튼 아 뭐 이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노래가 너무 좋은데 말이죠.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이문세님이 붉은 노을을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것도 리메이크죠. 리메이크인데 이 노래도 벌써 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얼짱님 says 아우 찔려 빅뱅의 붉은 노을이요. 근데 선전은 진짜 올드한 느낌이기는 해요. So a lot of words were spoken in 늘크크 kind of way when I was reading out the lyrics. And 선전 which is like a word for commercial. It does feel kind of old now. 요즘에는 아무도 선전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광고? 광고 봤어? 아 이거 거기 선전에서 나왔는데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근데 back then everybody watched exactly the same commercials because everybody watched television and when a fun show was on we would be sitting down watching the television show and also the commercials at the same time. 예전에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청률도 높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모두가 같은 광고를 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가 바로 선전인 거죠. 네. 요즘엔 네임드 선전 같은 거 찾기가 좀 힘들죠. 너무 많기도 하고 플랫폼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선전 또 뭐 있었지? 뭘 했다고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apparently this is like a word spoken mostly by 박은희 팀장님. According to her, she says that a lot quite often to her son who's like 5 years old. 굉장히 어린 아들을 이제 앞에서 우리 누구누구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는데 이제 아드님께서 엄마는 왜 자꾸 소문을 내고 싶어 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늘크크 부장님 말투 여러 개 모아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여기가 다 논밭이었는데 아 당연히 논밭이었겠죠. 건물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그런 거 얘기해 뭐합니까. What's the point talking about that? Of course before the building was being built of course it was really really empty. 굉장히 타월통 비어있는 그런 논밭이었겠죠. 논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린 거니까. 어쨌든 우리 서비 모닝 그룹버 says 붉은 노을이 정답입니다. Big bang. Oh, you guys are really good.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이렇게 또 맞춰주시네. 체육부장님께서 붉은 노을 노래방 엔딩곡으로 직장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크크크. 저는 이번 주말에 공원 정도 가고 집에 쭉 있었는데도 오늘은 쉬고만 싶네요. 이번 주는 오늘 내일만 수업 있으니 그래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선마님 오늘도 귀엽고 예쁘세요. 밥 먹고 마셔도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ending song when it comes to going to 노래방, 붉은 노을, definitely go to 노래방 song, isn't it? 신나게 불러주고 끝나야 이제 피날레 느낌이 나거든요. It feels like an actual finale once you sing a very upbeat and hype songs like 붉은 노을 where everybody can sing together. 막 불러가면 그래서 이제 한쪽이 돌아가면서 막 아 이거 하고 이제 탑 나와서 해가 뜨고 해가 지네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 체육부장님이랑 저 되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And it's one of those days where you just want to rest all day long, even though you didn't do much over the weekends. 우리 체육부장님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사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체육부장님도 쉴 때는 쉬어야죠. 오늘 좀 일정 다 끝내고 나만을 위한 푹 쉬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묶음이요? 저 반묶음 머리를 잘 안 묶어요. I barely tie up my hair. 이상하게 머리를 세수할 때 빼고는 잘 안 묶는데 머리 이렇게 묶으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요. 운동할 때만 머리 묶고 머리를 잘 안 묶습니다. 운전할 때 머리를 묶으면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It's quite uncomfortable for me when it comes to driving if I tie up my hair. My back feels weird. 그래서 잘 안 묶는데 한번 좋은 의견 제가 또 수렴하고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So how many of these words do you speak, Morning Groovers? This 영크크크 and 늘크크크 말투? 뭐 소문이 나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난리 브루스? 이것도 늘크크 말투라니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when you really want two couples to get married, they would always, you know, look for noodles. 국수 먹고 싶다고 이 말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썸머야, 너도 얼른 시집가서 나 국수 좀 먹어보자. 이런 거. Because obviously in Korea, when it comes to festivals, we have this tradition to eat noodles. So that's what they're talking about. 여러분들, 이런 말 당당히 쓰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You know, just play with these words. It's so much fun. And just enjoy it.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하, 르크크크 말투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어른인가? 당당한 늘크크가 되자고요.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에서 진짜 늘크크 말투는 호프 한잔 할래? 따봉?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 여러분들 노래 들읍시다. Let's just take a song break, okay? This is Epic High, Fly.

0: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 깨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3: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예!

이게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요 근처에 커피숍 하나 아는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커피숍이요? 카페 아닌가요? 막 이러는데, 솔직히 다 그게 그건 거 알잖아요. 근데 또 괜히 이렇게 또 커피숍이요? 네? 커피숍이요? 또 영크크들은 기를 쓰고 막 그럽니다. 아, 진짜. I think we need a little bit of consideration. 그러니까 늘크크들에게는 배려와 존중을, 그리고 영크크들에게는 어떤 이해와 격려를 좀 줬으면 해요. That will make this whole society a beautiful one.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old schoolers and understanding and encouragement for those young, lovely people. 우리 6497모닝그룹업께서 저는요, 늘크크 말투 하니까 떠오른 거는요, 메이커요. 브랜드 아니죠? 예전에 전 회사 팀장님이 항상, 옷이 좀 남다는데? 너 그거 메이커야? 하고 물어보신 게급 떠오르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브랜드라고 요즘에는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브랜드야? 하는데, 이거 어디 메이커야? 오, 진짜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They're basically the same meanings, maker and brand, but it just feels so different. 와, 그러네. 저도 메이커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꼭 뭔가, 나 패션 좀 아는 늘크큰데, 그거 어디 메이커야? 재밌네요. You know, it's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different kind of words spoken by different generation. 좋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늘크크 말투, 영크크 말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거 있으면은 또 하나둘씩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1013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know about these 영크크 and 늘크크 words,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늘크크가 있길 바라면서 This is the Black Keys, Lonely Boy.

내가 집에다 두고 왔나?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통 우리는 배우라고 하는데 탤런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I think from my parents' generation. 아, 그 사람 그 탤런트? 이렇게 물어보실 때.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ctors and actress, 늘크크 would say that they're talents. 탤런트, 왜 탤런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 국민학교. 그쵸, 그쵸.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왜 밖에서 서운해하세요?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저 진심으로 학생 때못 알아들어가지고 국민학교 안 나왔는데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hair salons, 늘크크 would say 미장원? 막 이발했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I thin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se expressions. 요즘에는 these days we use way too many English expressions. 요즘엔 막샵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샵이 어느 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피부샵을 가셨는지 네일숍을 가셨는지 오늘 숍 예약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What kind of shop are you talking about? Why are you calling it shop? 왜 어느 순간부터 미장원이 샵이 돼버렸어요, 그죠? Anyways, it's so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things. 우리 새빵 모닝그룹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늘크크 말투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뜨끈한 국밥을 먹고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 이해돼요. All schoolers always eat hot soup and they would say, "Ah, it's so refreshing." I never used to get it before, but now I completely understand. 그런 이건 늘크크가 아니라 진정한 맛을 알게 된 거라고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be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we have actually managed to learn the real authentic taste of this soup, right? 이게 시원한 맛을 느껴야 진짜 어른인 거거든요. 우리 선샘 모닝그룹 오셨네요. 까꿍, 모구에 요즘 선전 많이 붙었네. 모구님들 퇴근길에 커피숍에서 라떼 말이야. 라떼. 한 잔씩 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주 되세요. A huge combination of this old schooler words. 모든 걸다 이렇게 한 번에 탁 박아 두셨네요. 맞아요. 우리 선전 많이 붙었어요. 월말이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디테일에 신경 써주시는 선샘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올려주도록 할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Luke Combs, Fast Ca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

관절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3: gotta be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해

활용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죠? 뭐 이미 있는 선물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취향이 안 맞거나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일 때새 것을 그대로 보통 그죠? 아니면 뭐또 포장을 새로 해서 주든지 원래 내가 받은 선물이었는데 다는 걸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So it happens when you don't like the gift or you already own it or it doesn't fit your taste. So you pass it along in a brand new condition, you know, often with a fresh wrapping or something. So it isn't obvious that you're re-gifting it to that person.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은 re-gifting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선물 재활용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re-gifted something? Recycling a gift that you already received.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Certainly there are debate around it, right? 선물 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 선물을 고려하는 이유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원래 선물 줬던 사람에게는 좀 미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게또 필요하겠죠. So, some question whether it is right to give up a gift you already received. You know, while others view it as a practical way to, you know, reduce unnecessary spending, by, you know, rehoming something they don't need, of course, to avoid hurt feelings, right? 만약 뭐 이렇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재활용하더라 그 친구가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겠죠. So keeping it completely under wraps is very important in that kind of situation. 리기프팅은 뭐 누구나 다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또 오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생각도 필요하고 이제 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sometimes you know you're too busy preparing a gift to someone for someone 너무 바빠서 못 샀다던가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를 줘야 되긴 하는데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산것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재활용 어떤 상황에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선물을 또 재활용하셨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so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rash Chapman입니다. Give me one reason.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That was Tracy Chapman, Give Me One Reason before the break. So, right ahead of Chuseok break, I thought of we talk about gift and, you know, for that matter, re-gifting. 기트님 잘 체크인 했는데, one by one, 제니님, 베니님, 상민님, 위즈덤님, 또 눈물 많은 티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위즈덤님 says, Q 모닝입니다. 벌써 명절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이 급한. I guess, if you are feeling that you are in a hurry, right? I guess that is, you know, could be due to, you know, gift preparation. 참 선물해야 될, 분들이 있죠. 친지들, 또 부모님들. That's why, you know, you see all these people flocking to the department store or the wholesale places and whatnot. 그죠? 마음이 급하시면은 maybe have you ever considered re-gifting? Just kidding. 항상 이 재활용 옵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So, re-gifting, I mean, is it right or wrong? I think it's not really a right or wrong question, right? But I think one thing is for sure, right? If you want to gift somebody, that means that you care about that person. So part of giving a gift is, you know, time that is required to get the gift and also time that you spend for that person, thinking of that person, 그죠? 뭐 선물을 준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선물을 산다는 그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선물을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런 어떤 드리는 시간까지 다 어떻게 보면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So that is the whole package of giving a gift. But sometimes you know we don't have time to you know, go through all that. 너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드릴 시간은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re-gifting, I think it is possibl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t. As long as that person doesn't find out,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re-gifting, 선물 재활용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 I'm saying as if it is so natural that we re-gift. But anyways,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살아간다.

최유리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리기프팅도 하고 선물 재활용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Keep going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Keep going님 Q모닝입니다. 선물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명절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 주변에 나눠줬던 적은 있습니다. Yes, that is different from regifting. I think when you receive a lot of, you know, surplus of product for gifts for Chuseok, right? You, you know, give those to others. That is a beautiful act of sharing, I think. 근데 regifting은 조금 다르겠죠. 선물을 받은 것을 다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라고 이렇게 주는 것. 그게 regifting이겠죠. I guess there is a, definitely a line, a difference between that, I guess. 감사드립니다. Keep going님.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ather Report와 또 Part 2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입니다. Scare away the dark.

0: 제로 제로 위 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위자샤!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위자샤!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위자샤! MG 새마을금고 보험

계속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또 바이러스가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I still have my runny nose due to allergic rhinitis. So bear with me. 아직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아직 알러지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the cases of re-gifting, 선물 재활용 사례 보내주고 계십니다. 눈물 많은 T님께서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젊었을 때라 부모님이 드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명절에 시댁 가는 길에 챙겨갔거든요. So I received a health supplement as a gift on a holiday. I was younger then, so I thought my parents-in-law could probably get some more use out of it. So on our way to visit them for the holiday, I brought it along and gave it to them.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스카치 테이프를 다시 조심스럽게 붙이시고는 친정 들렸다가 시댁 가는 아가씨에게 시어른 갖다 드리라고 다시 챙겨주셨어요. But when my mother-in-law opened it, she carefully put the tape back on the box and gave it to her daughter, who was also stopping by on her way to visit her in-laws. 그렇군요. 저희 집에서 시댁으로. 또 시댁에서 사돈댁으로 선물의 대이동이었습니다. So the gift went from our house to my in-laws and then from there to another family. Quite a journey for that gift, huh? 선물의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챙기려는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think of it as not a re-gifting, but as a gift that keeps moving because everyone wanted to take care of someone else. 하하. 와우,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담겨있는 하나의 또 사연이네요. 그렇군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Re-gifting. 아, 그런 사례가 있군요. 그죠? As I said, sounds like quite a complicated issue, but I'll just leave it at that. 하지만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니까 굉장히 또 이 낙천적인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눈물 많은 T님. 눈물 흘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때. 아니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재활용 사례. 여러분들이 그 리기프팅을 한 당사자였던 아니면은 리기프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Sometimes it's very obvious that if you receive the gift and it would have re-gift written all over it sometimes. 그죠? 뭔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 이게 재활용된 선물이구나라고 쉽게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We'll get into that. Okay?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now Patrol입니다. Cold Out in the Dark.

called out into in the dark. Called out in the dark. 였습니다. Snow Patrol의 곡이었고요. 아, Regifting.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I actually didn't think that it would generate a lot of you know interest, but 뭔가 이게 한 번씩 당한 적도 있고 그죠? 한 번씩 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You were on the receiving end at least once, and you were the perpetrator at least once. 아까 이제 그 명절 선물 건강 기능 식품 이렇게 시어머님께서 아가씨한테 드렸다는 그 1033님께서 안 보시는 데서나 주시지 결과는 같지만요. Talking about the 눈물 나는 T님's you know story we just mentioned, 그죠? 그래요, right? I mean, you know, the result is same, right? But at least, you know, she could have done it, you know, while the gift giver was not present at the site. 그러시면서 1033님, 특히 과일이나 음식 종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취하는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Re-gifting이라기보다는 sharing, giving away, 그죠? Yeah, I guess we do receive excessive amount of gifts on a holiday. The usual ones, the spams, right? And cham cheese, the tuna cans.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surplus of it, you know, you can share, you know, we don't mind sharing it with other people. 그런 경우는 충분히 re-gifting이라기보다 그냥 나눔이죠, 나눔. 그죠? 그, 아, 참치 캔. 예전에 참치 캔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니님께서는 저는 제 취향이 아닌 책을 선물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책은 re-gift해도 죄책감이 덜한 것 같아요. I remember re-gifting a book that I received, you know, and it wasn't right, not really my cup of tea kind of book. So in those cases, you know, I felt less guilty about re-gifting it. 그래요? re-gifting 똑같은 것 같은데 책도 만약에 딴 거에서 이제 죄책감이 느끼셨는데 책

책에서 죄책감을 안 느끼셨다는 거는 저도 약간 좀 그렇군요. 똑같이 저는 길티했을 것 같은데. Just kidding. 그렇군요. Yes, as I said, you know, I'm all for regifting. 그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et me tell you one story. 저도 친구가 듣고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I've received this gift of wine subscription. 그 기프트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예전에 어떤 뭔가를 구매했는데 그게 12개월 동안에 이제 와인 구독 서비스와 같이 왔어요. 그게. So it was part of the gift of purchasing something that I, you know, for me, right? 그래서 뭔가를 그걸 받았는데 it was just they're sending one wine per month. 그래서 1년이면 12병의 이제 와인을 받게 되는 건데, you know, I like wine, but I don't drink that much.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집에서 또 이제 뭐술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o, it was just piling up in my house. And, you know, whenever I needed a quick gift to take to someone, you know, I would just use that. 왜냐면 그냥 새 거, 그냥 포장까지 완전하게 돼 있는 거이기 때문에. So, any of my friends who are tuning in and received a nice wine from me, that was that. 고백합니다. 하지만 I don't feel guilty at all. 친구 막 이렇게 차단하고 막 내일 보니까 막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Tomorrow I find out that my friends are blocking me on the social media and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een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퀸이었습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A request from Jenny Nim, who doesn't feel guilty or whatsoever for re-gifting a book. I guess that's how I felt about re-gifting the wine that I have. 왜냐하면 it's just as good as new. I guess minus the mind part, right? Minus the heart part. 그쵸? Same as new and good as new. And those wines were really good wines. Let me tell you. 정말 좋은 와인들이어서 받은 친구들도 you know, they are all, you know, wine lovers. So they have a certain expectation when they receive a wine gift. 그래서 와인 선물을 받을 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되게 좋았다. 맛있었다. 이렇게 맛있게 잘 마셨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길티하지 않습니다, 전혀. I'm proud of it. 3998님께서 I'm not really comfortable re-gifting things, so I've only done it a couple of times. Once I re-gifted some red ginseng because it doesn't really, you know, agree with me. And I've also re-gifted the gift certificate I received as a holiday bonus just by putting them in a new envelope. 그렇군요. 체질에 안 맞는 홍삼. 그 다음에 보너스 대신 받은 상품권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I think one of the ways that you can justify re-gifting is, for example, like 진생. 뭐 이렇게 홍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So giving it to somebody who actually is good with those kind of, you know, ingredients, I think. That's usually better. 상품권 같은 경우는, you know, it's same as gift, right?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다시 주는 거는, it's like giving money to someone as a gift. So 그것도 조금 이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Those are things that you shouldn't feel as guilty about re-gifting. 그런데 이제 한번 3958님께서 선물 박스 안에 있는 명함을 안 빼서 큰일 치를 뻔했는데 티 안 나게 뜯어서 확인하고 빼내고 재포장한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I guess if you are you know, a company that provides the gift, 뭐 이렇게 선물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것까지 좀 re-gifting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So kind of assume that you know people will be re-gifting the gift, right?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안에 뭔가 이렇게 뭐 personalized 된 뭐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든지 뭐 특히나 명함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센스 있게 또 안 해주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just to prevent some disastrous situation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또 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Okay, so we are getting the re-gifting stories, you know, continuously. So I'll get to those sto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계속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3, 4부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Lucy입니다. So nic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when you realize that it is a re-gifted a gift, how do you feel? Do you think less of it? Re-gifted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김이 빠지나요? 약간은 yes, 그죠? We can't deny that, right?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요. 근데 it's kind of hard to explain, but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성의 있게 뭔가 나에게 줬다는 생각을 하면 또 괜찮기도 합니다. 그렇죠?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도시는 기념품이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는 도시였거든요. So the city I used to live in, I guess abroad, right? Didn't really have anything that you could call a souvenir.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건데 다행히도 그 도시에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다행인 것은 또 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도 있다는 거였죠. So in that kind of situation, the safest choice is to usually buy something from a global brand and fortunately, that city had this global brand, a coffee shop, and it also had its own city mugs.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종 귀국 선물로 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을 선물하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죠. 마침내 제가 귀국할 차례가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삿짐에는 제가 사지 않은 똑같은 머그컵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다 제 친구들에게 re-gift 했습니다. So, I used to buy those mugs, you know, for people who were leaving the country, right? Leaving the city. The problem was everyone had the same idea. Eventually, when it was my turn to leave, you know, coming back to Korea, I found five same identical city mugs in my cargo. So I ended up re-gifting four of them, and kept just one for myself. 그렇군요. 그래요. 사람들이 참 기프트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것도 재미있죠. It's, I mean, in your case, right, there aren't that many options, right? So, obvious choices were only the choices left. 그런 상황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밌네요. 근데 다섯 개나 받으셨다고요? 와. 오케이. 신청곡으로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Thank you next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이런 의미로 선곡하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Couple of tracks, Ariana Grande, Thank You, Next, and Inger Marie, I Only Want to B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Okay, let's get to this story by 3056님, 3056님 sent in a message regarding our topic of regifting. 물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에게 줬더니 이거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웃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기억이. 그래도 제가 너무했죠. I can remember what the gift was, but I once gave something to a friend, and he or she said, wait, isn't this the gift that I gave you? Luckily, we were close friends, so we just laughed it off. But looking back, I think I went a little too far with that one. I guess 친한 사이니까 괜찮았던 거겠죠. If not, if it wasn't with another friend, it could have gone really wrong, I guess. 그쵸? 상당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또 친한 친구분이셔서 이렇게 넘어갔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뜨끔하셨겠네요, 진짜 3056님.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리액션을 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아마 마무리할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리기프팅에 대해서. 넷킹코 곡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Answer me, my love.

Gifting topic, 3998님. When I receive a re-gift, I felt a little mixed about it, but at first, I tried to appreciate the thought behind the original gift. I think, you know, how I feel about it also depends on whether I actually need or want the item. 또 쓸모 여부에 따라서, right? I think it's all about the heart, right? I mean, well, whether it's a re-gift or just a gifting, you know, there's a thought that went behind it.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오늘은 이 리기프팅에 대해서는 그냥 좀 light-hearted topic으로 준비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재밌는 그냥 이야기 topic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돌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Heritz Analog의 곡인데요. 애정 결핍.

0: 불량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신 깨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학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6: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So I gave you a little preview fo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right? And I'm not giving another clue just yet. If you listen to the first song of the segment today, I think you have a clearer idea.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This is a song titled Room 29. It is a very interesting song, to say the least. Room 29이라는 곡인데요. It's a collaborative song from a collaborative album released in 2017 between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이 두 분의 뮤지션이 협업 앨범으로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Let me get to who Jarvis Cocker is. Jarvis Cocker is Pulp's frontman and lyricist. 그 rock band, 영국 rock band Pulp 기억하시죠? Pulp의 frontman이자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And what he did, I mean, he's still the frontman of the band. Pop, 근데 he got a gig as a radio DJ for BBC Radio 6. 이 BBC Radio 6라는 채널에서 라디오 DJ를 이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낮고 친밀한 보컬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as taking on the duty as a BBC Radio DJ, he developed this technique of very intimate sounding voice, speaking very closely to the mi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게 되겠죠. 약간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냥 demonstration이었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So that is Jarvis Cocker. And the other person, Chilly Gonzalez, is a Canadian pianist and a composer. So 피아니스트와 또 록밴드의 프론트맨이 함께한 이제 콜라보티브 앨범인데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앨범이라기보다는 이 노래와 약간 스포큰 워드, 약간 멘트와 나레이션이 노래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와 음악 중간에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곡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The song is Room 29.

Chili Gonzalez, Jarvis Cocker, Room 29. Did you enjoy that? So it's halfway between spoken word and singing. 이 스토리도 굉장히 fascinating한데요. 이 Room 29은 그 할리우드에 있는 Chateau Marmont 호텔 29호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Jarvis Cocker가 그곳에 머물면서 방에 있던 그 피아노와 호텔의 역사 또 할리우드의 그런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So room 29 refers to this actual room 29 in one of the Hollywood's legendary Chateau Marmont Hotel. So while he was staying there, he became fascinated by the piano in the room and the history of the hotel and many characters and stories are connected to Hollywood, which eventually grew into this project that became Room 29. So listening to it kind of gave me this impulse to kind of wanting to imitate. Okay, so while he was DJing for BBC Radio, he developed this technique of really close miking, narration.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Help yourself to pretzels. Help yourself to the minibar. I couldn't help myself. I read a self-help book. Now I've gone too far. Too far gone. Unrecognizable. Frightened of the message light. On the phone. On the bedside table. Room 29.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S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저음 보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song got me thinking about low range vocal. 이 작곡가 입장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진 싱어를 그 선호하게 됩니다. From the composer's perspective, you would prefer to have someone with wide range of voice to sing your song. 그만큼 뭔가 기승전결 구조의 이제 멜로디 라인을 소화하려면은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도 문제없이 이 불러야 하잖아요. For someone to kind of sing your song, right? Having a higher range, right? Just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do a lot of things with the melody, with the, a wide range of melodies. 그래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 때도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컬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낮은 레인지의 좁은 음역대 보컬을 위해서 만드는 곡이라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So if you're composing for a vocal with just a very narrow range of sound, then you have limitation.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저음 보컬이 강조된 곡들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딱 떠오른 밴드가 바로 The Magnetic Fields입니다. I think I've introduced this band a couple of times. 근데 참 낮은 레인지의 보컬, 그 다음에 아주 좁은 음의 영역이지만 음역대이지만은 아주 곡을 잘 만드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바로 그 Magnetic Fields입니다. 한번 곡을 들어보실까요? Magnetic Fields입니다.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s She Said She Sent.

Magnetic fields,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s she said she sent. Very interesting song title, don't you think? 그녀가 보낸 꽃, 그리고 그녀가 보냈다고 말한 꽃. I guess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two. Huh? 반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신김치 반응이 오는 곡들부터 들었는데 진짜 크크크 그렇게. 그렇군요. So today's songs kind of make you think about eating this really 신김치, aged 김치. Wisdom님께서는 남친이 옆에서 별도로 해주면 좋겠네요. 라디오에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don't do it on the radio, just do it on a personal environment, personal setting. 퇴근하는 프로더님께서는 Here I Stand For You가 생각나는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어요. 장난으로 Here I Stand For You. 고신해철님께서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and Love. I still believe in these words forever. 아, 재밌어. 제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처음 한 것 같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그죠?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음 보컬 이 해외판 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if you talk about low voice songs, beautiful low voice songs, you cannot help but not play next song. 하지만 오늘은 해외 파트. Magnetic fields 들어봤고요. So magnetic fields is one of those band with just a such a diehard fan base. 이 보컬이자 리더인 Matt Berninger, he has more of a bass baritone에 좀 가깝죠. 완전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바리톤 slash 베이스. 근데 굉장히 무표정하게 툭툭 던지는 those blunt deliveries are, you know, what really is attractive about his vocal. 그렇죠? 그냥 드라이하게 들리는데. 다음 밴드는 The National이라는 밴드인데요. Very kind of a similar type of vocalist with, you know, sort of a blunt delivery that I just mentioned, right? 여기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먼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National의 곡 준비했는데 I Need My Girl입니다.

I need my girl, the national 였습니다. Correction to be made. Magnetic Fields의 vocalist는 아까 Matt Berninger 이라고 했는데, Stephen Merritt, I'm sorry. So singer-songwriter and the leader of the band, the Magnetic Fields, with that baritone, bass baritone vocal is Stephen Merritt. Matt Berninger는 지금 방금 들으신 그, The National의 보컬이자 리더였습니다. My confusion. Apologies for that. Nationa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리톤에 가까운 힘을 뺀 There's no kind of a belting, so to speak.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고음역대에 전혀 그런 보컬이 없는 그런 밴드이죠.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another rock band, but there's no like high belting. 하지만 굉장히 좀 잔잔하게 이렇게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보컬. The Editors라는 밴드인데요. English band, it was active around the early 2000s,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던 밴드인데, Editors. 상당히 그 고정, 그 열혈 팬들이 많은 그런 밴드이기도 한데, Munich라는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a little preview for the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 are approaching Chuseok holiday. I prepare some special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So two straight days with the musical guest.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 다음에 수요일 프로그램 다 뮤지컬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As to who, I'm posting that on our Instagram page and also our Threads page. You can check those out there as well. 내일 모레 두 뮤지컬 게스트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at is all the show that we have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Editors. The song is Munich.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왜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That was Song 2 by Blur. 이상하게 미뤄둔 거는 꼭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제일 바쁠 때, 제일 여유 없을 때, 또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The things we don't always avoid, they don't always just disappear. They actually often just wait for us. And sometimes the longer we put them off, the bigger they feel. It might be worth it just checking whether you're missing out an important moment just because it feels difficult right now, everyone.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moments because they have a way of coming back around, just like those exam test questions. 저는 학창 시절에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볼까? 했는데 못 봐요. 그리고 시험에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So, let's just try to live life and try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things, okay? Well, good morning, everyone. Another week has started. Happy New Wee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watch us while we

0: Korea vs. Japan. 여러분들 진짜 농구 경기 너무 재밌게 간만에 봐가지고 이현종 선수가 진짜 원맨쇼로 막 엄청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고요. 혼자 막 리바운드 하고 스틸하고 또슛 넣고 또 3점 슛 넣고 막 이랬는데 도파민이 막 진짜 과다분비가 됐습니다.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had a chance to watch that match,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for sure. 정말 정말 즐거운 경기. 다시 한번 KBL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had a nice weekend to share. Ben's Burrell says hello, listening from Europe. Hello, good morning. James, morning groover. 그리고 우리 Young H 반장님 출석 체크 예쁘게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남겨주셨어요. Thank you, thank you. 어서들 오세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오늘 썸머님 얼룩말 패션이네요. You look nice. 맞아요. 제가 지금 white and black, black and white 줄무늬를 입고 있어서 약간 얼룩말 느낌이 나네요. 저 말상인가요? Thank you for that comment after watching me on Vivo Radio.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썸머룩 어때요? 이런 의견 혹은 오늘 티봉이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등등 여러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listen all together, you can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listening over there. Everybody, I'm just so excited for another week. 이번 주는 많이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휴를 또 앞두기도 했고 해서 여러분들 좀 분주한 한 주일 수 있겠지만 또 활기차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다 헤쳐나가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because we're so busy. We're gonna be back for MG Q&A just in a minute.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그래서 I did mention earlier that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e little and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because it seems like we're missing out a lot quite often and we notice that later on which is a bummer. 이걸 꼭 우리가 놓치고 나서야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one little thing you still look back on and regret. 오늘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뭐 어떤 큰 인생의 결정?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조금 가볍고 귀여운 그런 후회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죠. Maybe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say that, oh my gosh, I never regret on my life ever. I don't look back, I only look forward. 저는 앞에만 보고 달려가서 후회 안 하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은근히 후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or example, the words that you have spoken to another person.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Maybe wrong hairstyle. 헤어 디자이너한테 디렉션을 잘못 줘가지고 머리가 망친 경험. 아니면 정말 안 어울리는데 maybe you decided to dye your hair when the color really doesn't really suit you. Or maybe you have made a purchase that you regret because it feels like you have wasted your money. 어제 먹은 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치맥을 먹고 자서 속이 더부룩한데, 괜히 먹었네,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후회담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talk about the things that I regret recently.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후회한 어떤 작은 경험 뭐가 있냐면요. So I went to the fireworks festival on Saturday, and there were obviously a lot of people. And while I was just looking around,

try to look for a place to stand or sit, I have noticed that a lot of people came prepared. They were so prepared. 막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돗자리, 의자, 막 뭐 조명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일찌감치 챙겨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됐던 게 아, 나도 돗자리 하나라도 가져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ve regretted a little bit thinking that maybe I should have brought a picnic mat for myself. 그래서 뭔가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차에 항상 돗자리랑 간이 테이블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돗자리 가져오신 분들은 막 누워가지고 그 폭죽놀이,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 I was just standing there for like 4 hours. I was walking and while the show was going on, I was standing there and my leg hurt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엔 다리가 땅땅 부어버려가지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나도 그냥 다음번에는 돗자리 같은 거 좀 들고 다녀야겠다 비상상황에 대피해서 이런 후회를 약간 했습니다.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was beautiful. The drone show was amazing. Amazing. 굉장히도 재미있게 봤지만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박원희 팀장님은 뭐가 있으시려나? 어제 드신 떡볶이? 뭐 이런 거? 근데 뭐 드시고 후회는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리고 그 후회도 왜 후회? 너무 맛있게 나는 정말 4시간 정말 정말 아끼고 그렇게 잘 즐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주로 인간들이 뭘 먹고 후회하는 걸 잘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하나 더 시킬 걸 이런 후회.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Big respect.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She knows how to enjoy her life, being surrounded by all those delicious snacks like pizza or like 떡볶이, 마라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여놓고 쌓아놓고 드시는 그 행복이랄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인생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연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So, rise and shine, morning goobers. Are you all having a tired morning so far, or are you feeling a little more extra energetic right now because you're tuning in? Well, let's find out. Subby Morning Goober says, good morning! Hello! 별초롱짱, 초롱초롱 빛나는 별초롱짱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오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요, 웃은 일 많은 하루 되시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have a day filled with laughter all day long. 방금 이거 한국말로 읽었을 때 약간 또 서울 사투리 튀어나올 뻔했네. 오늘은요, 웃은 일 많은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이 말투 되게 중독 있어요. 어렸을 때 TV 틀면 나왔던 말투랄까요? Yeah, I love Seoul dialects. Probably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 wouldn't really distinguish or you wouldn't really tell the difference, but it is really different. I'm pretty sure you can pull it off someday, just like me. Just try. Practice. 우리 MG Q&A에서 오늘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뭐 소소한 것 중에서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Today, I am researching on our morning goovers, on the things that you look back and regret on, okay? 오늘의 조사 대상은 우리 모닝 그루버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두고두고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한번 결과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the result of this little experiment hosted by Summer. 우리 호박민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TV를 85인치 사이즈를 샀는데요. TV가 커서 보는 게 재미있네요. 그런데 TV 보는 시간이 늘어서 큰 TV 산 걸 후회합니다. So I bought a... 왜 목이 막... 목이 베이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물 충분히 싸왔거든요. 그래서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해볼게요. 아... ASMR. 우리 호박미 모닝 그룹. So they said, I bought a 85-inch TV when I moved last year and watching it is so much fun because of that big screen. But now that I'm spending way more time watching TV, I kind of regret buying such a large one.
2: 이 문자를 읽어보면서 뭔가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좀 자제해서 TV 안 보면 그만이지.
1: If you come back home and if you see that beautiful 85-inch television, you would feel so proud of yourself.
2: 이거 뭐 어떤 콘텐츠를 봐도 일단 스크린이 커야 되거든요.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TV는 무조건 큰 거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요즘에 은근히 또 신혼집들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은 TV를 안 사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거 TV 하나를 두면 소파도 둬야 되고 하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 빔 프로젝터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TV를 안 사긴 하는데 또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뽕을 뺄 수가 없어요. Once you buy that large screen television, you would be sitting around all day watching the TV, so you would never feel like it's a waste of money. 진짜 돈 주고 잘 샀다. 제대로 내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So what are you watching these days with that large television screen? 뭐 보시길래 그렇게 또 만족하시는 건가요? 뭐 야구 경기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 기묘한 이야기 보시나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큰 스크린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걸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리즈 이렇게 한번 넌지시 추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I am really liking this nickname. 체육부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또 다른 부장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제육부장님. 우리 코리안들의 소울푸드 제육부장님. 우리 윤동혁 감독님 제육 좋아하시죠? 예, 제육부장님. 윤동혁 감독님 아니야, 이거? 그러면 넘나 소름이겠는데 아마 아닐 거고요.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제육부장님. A new morning goober says. 꿀 모닝이요.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차에서 항상 듣다가 이제서야 오픈 채팅방에 왔네요. 저는 이제 모닝그루브 오픈챗에 참여한 거를 좀 후회해요. 아, 진작에 들어올걸 이라고 해주셨어요. Well, welcome first of all to our show. Actually, you've been tuning in so far, except you have recently joined our open chat room, so that is the thing that you're regretting about these days. Don't worry, don't worry. 이제 재미 시작인 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이 재밌는 걸 놓쳤다고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랑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You're never too late, morning goovers. If you still want to join our open chat room, go find us on our Katok app.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in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생방 시간에 우리 뭐 제육부장님, 호박맨 뭐 등등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이 제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체육부장님 반갑습니다.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ickname, by the way? 이 닉네임인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체육부장님한테부터 이제 뭔가 영감을 받으셨나? 아니면 진짜 제육부장님? 제육집에서 이제 부장님을 담당하시나요?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these days. 최근 들어서 아 이거 약간 후회되는데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this is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하진 모닝그룹 jumped in, says, good morning,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진 모닝그룹, welcome. I'm feeling good today, especially during the song break. I got to enjoy a beautiful scent from my hand cream. And it feels good. 사람이 이렇게 향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네요. 좀 쉬운 여잔가? 뭐, anyways.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how I talked about Stranger Things? That is called 기묘한 이야기 in Korean. But one thing that I regret these days is watching a series called not 기묘한 이야기, but 기묘한 이야기. I don't know. I was just going through television channels and suddenly there was this TV show called 기묘한 이야기. 이 기묘한 이야기라는 채널을 어디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막 무서운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재현 화면을 다 AI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출연료 이런 거안 나가고 저 예산으로 만들었네 이러면서 약간 또 이렇게 뭐 좀, 이 정도야 뭐볼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 자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습니다. 아, 괜히 또 그런 거 봐가지고. You know, always think about the future when it comes to watching some scary series, okay? 이런 거 무서운 거볼 때는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이분들,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고 이렇게 또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 보면 안 됩니다.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저도요, 늦게 오픈 챗방 늦게 들어온 거 아쉬웠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썸머님으로부터 별초롱짱 얘기하면서 소개해 주실 때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제 잘못입니다. It's all my fault. I should have PR'd about this open chat room earlier.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깜빡하고 이거 오픈 챗방 얘기도 못하고 그러네요. It seems like I'm the one missing out.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얼른 얼른 부지런히 들어오셔야 후회 안 합니다. 별초롱짱 모닝그룹아, well done.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You know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join Morning Groove. 문자 보낼 수도 있고 채팅방에 댓글 남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이럴 때예요. 2970 초롱초롱 모닝그룹어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별초롱짱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랑 초롱초롱 모닝그루버. You guys are different human beings, right? 제가 약간 이럴 땐좀 헷갈립니다. 닉네임들이 가끔씩 겹쳐요. 체육부장, 제육부장. 이것도 우리 밖에서 윤동혁 감독님께서 두분 혹시 부부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닉네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But anyways, I'm going to introduce this message from our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탄수화물 폭주한 거 후회해요. 3개월마다 정기 혈액검진 하는데요. 금요일에 혈액 검사하고 오늘은 나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빵, 떡, 액상과다 모두 폭풍 섭취했지 뭐예요? Oh my gosh. 혈당 상승은 기본, 뱃살은 덤. 흑흑 반성합니다. 이번 주도 탄수화물 절제하면서 살아가 볼게요. I regret on going on a total carb binge last weekend. I get regular blood tests every 3 months, and after my test on Friday, I thought time to give myself a break, and I ended up devouring ice cream, bread, rice cakes, and high calorie drinks like crazy, and naturally my blood sugar spiked. Oh no. 이놈의 보상 심리 때문에, 그죠? Why do we always want to get rewarded?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케어한 것뿐인데 또 보상을 받고 싶다? 사람이 보상 심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초롱초롱 모닝그룹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다시 우리 혈당 관리 들어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조국 모닝그루버. 아시안게임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기분이 좋네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캐대현의 골든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everybody, go watch the game. It's really, really fun. 어제 딱 금메달 소식으로 또 즐겁게 시작을 했죠.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Here is Golden by Huntrex.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Groove.
1: Are you all upgrading your morning nice and beautifully here on Morning Groove? I hope so. This is the second hour,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till waiting for you to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2: 여러분들 언제나 문자 신청곡 환영인 거 아시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요금에 부과되는 문자 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식, TMI 등등 마구마구 전해주세요.
1: And we are all Also on Viable Radio, everyone. 보이는 라디오 시청 원하시면요.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And once again about our open chat room, just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on KTalk app.
2: 좋아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 Marco Polo says, 아들 재영이를 낳은 걸 후회해요?
2: 오? 아들 낳기 전에는 집에서 저 마르코 그리고 엄마, 서열 1위였는데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엄마, 그리고 아들, 마르코, 이렇게 서열 3위로 밀렸습니다. 인생은 어렵네요.
1: I regret having a son. Before he was born, I was tied for rank number 1 with my wife at home. But after he came along, I got pushed down to rank number 3. Life is tough.
2: 참 어렵네요, 인생. 그쵸? 서열이 이렇게 밀려나다니. 강아지 한 마리 또 키우시잖아요. 서열 4위로 밀려나가실 겁니다. 네, 그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이놈의 서열이 뭐라고. 이게 그렇게 서러운가요? 우리 남성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마이웨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Is this rank really important at home?
2: 오히려 규칙 생기고 you can just follow by the rank number one's rule. So it's so much easier. 뭐 이렇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쉽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1: 여기서만큼은 이제 균등 서열이니까요. 너무 피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그룹은 모두가 다 공평하거든요.
2: So everything's really fair here on Morning Groove. 이 오픈 채팅방에서라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랄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주말에 임진각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간식을 조금 가져가서 후회했습니다. 페스티벌 끝나고 배고파서 평화누리 캠핑장 매점에서 즉석 라면 먹고 왔네요.
1: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nice experience at a festival over the weekend and you have thought that maybe I should have bought some more snacks. In the end, you were quite hungry so you end up eating 라면.
2: 뭐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캠핑장 매점에서 맛있는 라면, 또 즉석 라면 즐기신 거잖아요.
1: So I guess that's not so regrettable after all. You had a nice experience.
2: 원래 어떤 페스티벌이건 여행이건 라면 엔딩인 거예요. 라면으로 딱 마무리해줘야 이제 진정한 코리안인 거거든요.
1: As a 라면 lover, I can proudly say that you always need to wrap things up with 라면.
2: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라면을 좋아 하게 되더라고요.
1: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she was not a fan of ramen at all. According to her, she has been eating ramen only like 2 to 3 times a year.
2: 라면을 뭐 진짜 1년에 한 3번 정도 드시려나? 그럴까 말까였는데 제가 옆에서 라면 라면 라면 먹고 싶어요. 어제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으러 갈래요? 라면 라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라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고요. 라면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너무 맛있지 않나요? It's our soul food. 1년에 3번? 1년에 3번? 3 times eating ramen in a year? 일주일에 세 번 먹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 그리고 한 가지 라면만 먹거든요. 라면 좋아한다고 해서 막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게 아니라 I only eat one type of 라면. And I just still love it. 계속 좋아요. 질리지가 않네.
1: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2: 작고 소소한 것 중에서 내가 좀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We have a segment waiting for us, Morning Groovers. 두 번째 이제 시간이잖아요.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 주시고요. Run from the sun like it's Dracula. 우리 Dracula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Tame Impala and Jenny Dracula.

0: This segment will make you wonder who's that gir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o be inviting a special guest doing their job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싶게 만드는 Lyrics Gone Wron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캐 출연자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guest, our secret character,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nice and neatly, everyone.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nd in the title of the song that is being read, okay?
1: 많은 분들이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바로 늘크크 선생님. 늘크크 선생님입니다.
0: It's so funny just saying this out loud. 늘크크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크크라는 말이 좀 귀여워서 그런가? 요즘 난리예요. 뭐 영크크, 늘크크 막 이러면서 there are so many memes going on about this 영크크 and 늘크크. So basically 늘크크 is a comically old-fashioned, slightly unclish character who speaks in dated expressions and corny jokes.
1: 정말 이거 보면서 어찌나 찔리던지 요즘에 쇼츠 같은 거 보면은요 늘크크 관련된 말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So yes, we have a 늘크크 선생님 joining us in the studio reading out the lyrics, everyone. 잘 한번 들어보세요.
2: 그댄 아시나? 아, 있잖아요. 아,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3: I can see that coming a mile away.
2: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아, 고개 숙여 눈물 훔치고요.
3: 눈물?
2: 슬픈 영화 봤어?
3: 아, 너 극장 다녀왔구나. 극장.

출장에 갔어?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잘 불렀다고 소문이 날까?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는지. Did you really have to go, leaving me here?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로 갔나? Wait a second. Where did they go? 너만 생각하면 허리가 아파 아주. 병이지. 으이그으이그. 매일 알아누워.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My love is still valid.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말이야.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어? 결혼 안 해? 국수 좀 먹자. So when are you two finally gonna tie the knot, huh? 기다리는데 난 널 사랑해.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불길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 이 멘트 테레비 선전에서 본 적 있지?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야, 조용 조용. 그 지방방송 꺼라. Pipe down over there. Quiet.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고 아주 그냥 노을이 난리 부르스구만. 오케이. 우! 영크크 말투가 아닌 늘크크 말투로 읽어보았습니다. They say that this is how 늘크크 speak.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들 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말투라서 왜 이렇게 이걸 늘크크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들인데. How fun are those expressions, morning groovers? 안 봐도 비디오에? 내가 다 안다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But anyways, the focus is on the lyrics, everyone.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드코어, 굉장히 유추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Just give it a try, everyone. You might be correct,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at was a big bang with Bruggen Noe. The sunrise and the sunshine. It's really, really beautiful these days. Just take a look at the sky these days. 여러분들 요즘 노을 정말 정말 예쁩니다. 해가 뜰 때, 또 해가 질 때. 여러분들 하늘 꼭 보시길 바랄게요. And think about this lyrics gone wrong, everyone. 제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렸는데요. 이 가사들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요즘 많이 많이 관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the answer was Big Bang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That was the answer, everyone. 여러분들도 얼마나 정답을 맞히셨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Our new Morning Groover gave it a shot. 0290 Morning Groover says, 빅뱅의 붉은 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늘크크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뭐 이런 걸 따집니까? 레전드인데요. We're talking about legend here. 이문세, who is still hosting as a DJ of a radio show. 레전드는 레전드라서 이런 걸 늘크크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었어요. And let's just say that my nephew is like 20 years old. 제가 빅뱅 좋아한다 그러면 아 이모 늘크크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빅뱅 was my idol back then. 그들에게는 아마 빅뱅이 제가 어렸을 때 서태지 느낌인가? 아무튼 아 뭐 이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노래가 너무 좋은데 말이죠.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이문세님이 붉은 노을을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것도 리메이크죠. 리메이크인데 이 노래도 벌써 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얼짱님 says 아우 찔려 빅뱅의 붉은 노을이요. 근데 선전은 진짜 올드한 느낌이기는 해요. So a lot of words were spoken in nilkuku kind of way when I was reading out the lyrics. And 선전, which is like a word for commercial, it does feel kind of old now. 요즘에는 아무도 선전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광고? 광고 봤어? 아, 이거 거기 선전에서 나왔는데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근데 back then, everybody watched exactly the same commercials because everybody watched television and when a fun show was on, we would be sitting down watching the television show and also the commercials at the same time. 예전에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청률도 높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모두가 같은 광고를 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가 바로 선전인 거죠. 네. 요즘엔 네임드 선전 같은 거 찾기가 좀 힘들죠. 너무 많기도 하고 플랫폼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선전 또 뭐 있었지? 뭘 했다고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apparently this is like a word spoken mostly by 박은희 팀장님. According to her, she says that a lot quite often to her son who's like 5 years old. 굉장히 어린 아들을 이제 앞에서 우리 누구누구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는데 이제 아드님께서 엄마는 왜 자꾸 소문을 내고 싶어 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늘크크 부장님 말투 여러 개 모아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여기가 다 논밭이었는데 아 당연히 논밭이었겠죠. 건물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그런 거 얘기해 뭐합니까. What's the point talking about that? Of course, before the building was being built, of course, it was really, really empty. 굉장히 타월동 비어있는 그런 논밭이었겠죠. 논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린 거니까. 어쨌든 우리 서비 모닝 그룹버 says 붉은 노을이 정답입니다. Big Bang. Oh, you guys are really good.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이렇게 또 맞춰주시네. 체육부장님께서 붉은 노을 노래방 엔딩곡으로 직장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저는 이번 주말에 공원 정도 가고 집에 쭉 있었는데도 오늘은

치고만 싶네요. 이번 주는 오늘 내일만 수업 있으니 그래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선마님 오늘도 귀엽고 예쁘세요. 밥 먹고 마셔도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ending song when it comes to going to 노래방, 붉은 노을, definitely go to 노래방 song, isn't it? 신나게 불러주고 끝나야 이제 피날레 느낌이 나거든요. It feels like an actual finale once you sing a very upbeat and hype songs like 붉은 노을 where everybody can sing together. 막 불러가면서 이제 한쪽이 돌아가면서 막 이거 하고 이제 탑 나와서 해가 뜨고 해가 지네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 체육부장님이랑 저 되게 잘놀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And it's one of those days where you just want to rest all day long even though you didn't do much over the weekends. 우리 체육부장님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사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체육부장님도 쉴 때는 쉬어야죠. 오늘 좀, 일정 다 끝내고 나만을 위한 푹 쉬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묶음이요? 저밥 묶음 머리를 잘안 묶어요. I barely tie up my hair. 이상하게 머리를, 세수할 때 빼고는 잘안 묶는데, 머리 이렇게 묶으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요. 운동할 때만 머리 묶고 머리를 잘, 안 묶습니다. 운전할 때 머리를 묶으면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It's quite uncomfortable for me when it comes to driving if I tie up my hair. My back feels weird. 그래서 잘안 묶는데 한번 좋은 의견 제가 또 수렴하고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So, how many of these words do you speak, Morning Groovers? This 영크크크 and 늘크크크 말투? 뭐 소문이 나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난리 브루스 이것도 늘크크 말투라니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when you really want two couples to get married, they would always, you know, look for noodles. 국수 먹고 싶다고 이 말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썸머야, 너도 얼른 시집 가서 나 국수 좀 먹어보자 이런 거. Because obviously in Korea, when it comes to festivals, we have this tradition to eat noodles. So that's what they're talking about. 여러분들, 이런 말 당당히 쓰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You know, just play with these words. It's so much fun. And just enjoy it.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하, 를크크크 말투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어른인가? 당당한 늘크크가 되자고요.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에서 진짜 늘크크 말투는 호프 한잔 할래? 따봉?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 여러분들 노래 들읍시다. Let's just take a song break, okay? This is Epic High, Fly.

물어보신 게 떠오르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브랜드라고 요즘에는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브랜드야? 하는데, 이거 어디 메이커야? 오, 진짜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They're basically the same meanings, maker and brand, but it just feels so different. 와, 그러네. 저도 메이커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꼭 뭔가, 나 패션 좀 아는 늘크큰데, 그거 어디 메이커야? 재밌네요. You know, it's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different kind of words spoken by different generation.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늘크크 말투, 영크크 말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거 있으면은 또 하나 둘씩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know about these 영크크 and 늘크크 words,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늘크크가 있길 바라면서 This is the Black Keys, Lonely Boy.

That was Franz Ferdinand, Take Me Out. Benny says, good morning. Thank you fo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Hello, Benny. 코코모닝 그룹은 우왕! 출첵합니다. Dr. Paper says, good morning, rock and roll, with that nice emoticon. 쿠우키키키모닝 그룹은 says, 안녕하세요. 차에서 듣다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You too have a great day. 해피라이프모닝 그룹은 영크크, 늘크크, 잼나네요. There are so many other expressions too when you think about it. 늘크크, they would always say hold still. 항상 가만히 있어보자. It's basically like their gesture when it comes to thinking. When they need some time to think, they would be like hold on,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디 있어? 아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다가 놨지? 내가 집에다 두고 왔나?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통 우리는 배우라고 하는데 탤런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I think from my parents' generation. 아, 그 사람 그 탤런트 이렇게 물어보실 때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ctors and actress, 늘크크 would say that they're talents. 탤런트 왜 탤런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 국민학교. 그렇죠. 그렇죠.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왜 밖에서 서운해 하세요?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진심으로 학생 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국민학교 안 나왔는데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hair salons, 늘크크 would say 미장원? 막 이발했니? 막 이런 얘기하는 거. I thin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se expressions. 요즘에는 these days we use way too many English expressions. 요즘엔 막 샵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샵이 어느 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피부샵을 가셨는지 네일숍을 가셨는지 오늘 숍 예약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What kind of shop are you talking about? Why are you calling it shop? 왜 어느 순간부터 미장원이 샵이 돼버렸어요, 그죠? Anyways, it's so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things. 우리 새빵 모닝 그룹은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늘크크 말투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뜨끈한 국밥을 먹고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 이해돼요. Old schoolers always eat hot soup and they would say, ah, it's so refreshing. I never used to get it before, but now I completely understand. 그런 이건 늘크크가 아니라 진정한 맛을 알게 된 거라고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be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we have actually managed to learn the real authentic taste of this soup, right? 이게 시원한 맛을 느껴야 진짜 어른인 거거든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 오셨네요. 까꿍, 모구에 요즘 선전 많이 붙었네. 모구님들 퇴근길에 커피숍에서 라떼 말이야, 라떼 한 잔씩 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세요. A huge combination of this old schooler words.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번에 탁 박아두셨네요. 맞아요. 우리 선전 많이 붙었어요. 월말이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디테일에 신경 써주시는 선샘 모닝 그룹어 감사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올려주도록 할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Luke Combs, Fast Ca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보통 뭐,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죠? 뭐, 이미 있는 선물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취향이 안 맞거나,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일 때, 새 것을 그대로 보통, 그죠? 아니면 뭐, 또 포장을 새로 해서 주든지, 원래, 내가 받은 선물이었는데, 다는 걸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So it happens when you don't like the gift or you already own it or it doesn't fit your taste. So you pass it along in a brand new condition, you know, often with a fresh wrapping or something. So it isn't obvious that you know you're re-gifting it to that person.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은 re-gifting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선물 재활용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re-gifted something? Recycling a gift that you already received.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Certainly there are debate around it, right? 선물 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 선물을 고려하는 이유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원래 선물 줬던 사람에게는 좀 미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게또 필요하겠죠. So, some question whether it is right to give up a gift you already received. You know, while others view it as a practical way to, you know, reduce unnecessary spending, by, you know, rehoming something they don't need, of course, to avoid hurt feelings, right? 만약 뭐 이렇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재활용하더라 그 친구가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겠죠. So keeping it completely under wraps is very important in that kind of situation. 리기프팅은 뭐 누구나 다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선물을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또 오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생각도 필요하고 이제 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sometimes you know you're too busy preparing a gift to someone for someone 너무 바빠서 못 샀다던가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를 줘야 되긴 하는데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산것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재활용 어떤 상황에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선물을 또 재활용하셨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rash Chapman입니다. Give me one reason.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드릴 시간은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re-gifting, I think it is possible.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As long as that person doesn't find out,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re-gifting, 선물 재활용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 I'm saying as if it is so natural that we re-gift. But anyways,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입니다. 살아간다.

최유리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 리기프팅도 하고 선물 재활용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Keep going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Keep going님 Q모닝입니다. 선물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명절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 주변에 나눠줬던 적은 있습니다. Yes, that is different from regifting. I think when you receive a lot of, you know, surplus of product for gifts for Chuseok, right? You, you know, give those to others. That is a beautiful act of sharing, I think. 근데 regifting은 조금 다르겠죠. 선물을 받은 것을 다시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라고 이렇게 주는 것. 그게 regifting이겠죠. I guess there is definitely a line, a difference between.

Then I guess. 감사드립니다. 김고잉님.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ather Report와 또 Part 2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입니다. Scare Away the Dark.

시댁 가는 길에 챙겨갔거든요. So I received a health supplement as a gift on a holiday. I was younger then, so I thought my parents-in-law could probably get some more use out of it. So on our way to visit them for the holiday, I, you know, brought it along and gave it to them.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스카치 테이프를 다시 조심스럽게 붙이시고는 친정 들렸다가 시댁 가는 아가씨에게 시어른 갖다 드리라고 다시 챙겨주셨어요. But when my mother-in-law opened it, she carefully put the tape back on the box and gave it to her daughter, who was also stopping by on her way to visit her in-laws. 그렇군요. 저희 집에서 시댁으로. 또 시댁에서 사돈댁으로 선물의 대이동이었습니다. So the gift went from our house to my in-laws and then from there to another family. Quite a journey for that gift, huh? 선물의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챙기려는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I like to think of it as not a re-gifting, but as a gift that keeps moving because everyone wanted to take care of someone else. 하하. 와우,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담겨있는 하나의 또 사연이네요. 그렇군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Regifting. 아, 그런 사례가 있군요. 그죠? As I said, you know, sounds like a quite a complicated issue, but I'll just leave it at that. 하지만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다니까 굉장히 또 이 낙천적인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눈물 많은 T님. 눈물 흘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때. 아니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재활용 사례. 여러분들이 그 리기프팅을 한 당사자였던 아니면은 리기프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Sometimes it's very obvious that you know if you receive the gift and it would have you know regift written all over it sometimes. 그죠? 뭔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 이게 재활용된 선물이구나라고 쉽게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We'll get into that. Okay?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now Patrol입니다. Cold Out in the Dark.

called out in the dark. Called out in the dark. 였습니다. Snow Patrol의 곡이었고요. 아, Regifting.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I actually didn't think that it would generate a lot of you know interest, but 뭔가 이게 한 번씩 당한 적도 있고 그죠? 한 번씩 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You were on the receiving end at least once, and you were the perpetrator at least once. 아까 이제 그 명절 선물 건강 기능 식품 이렇게 시연 언니께서 아가씨한테 드렸다는 그 1033님께서 안 보시는 데서나 주시지 결과는 같지만요. Talking about the 눈물 나는 T님's you know story we just mentioned, 그죠? 그래요, right? I mean, you know, the result is same, right? But at least, you know, she could have done it, you know, while the gift giver was not present at the site. 그러시면서 1033님, 특히 과일이나 음식 종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취하는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Re-gifting이라기보다는 sharing, giving away, 그렇죠? Yeah, I guess we do receive excessive amount of gifts on a holiday, the usual ones, the spams, right? And chamchis, the tuna cans.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surplus of it, you know, you can share, you know, we don't mind sharing it with other people. 그런 경우는 충분히 re-gifting이라기보다 그냥 나눔이죠, 나눔. 그죠? 그, 아, 참치캔. 예전에 참치캔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니님께서는 저는 제 취향이 아닌 책을 선물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책은 re-gift해도 죄책감이 덜한 것 같아요. I remember re-gifting a book that I received, you know, and it wasn't right, not really my cup of tea kind of book. So in those cases, you know, I felt less guilty about re-gifting it. 그래요, re-gifting 똑같은 것 같은데 책도 만약에 딴 거에서 이제 죄책감이 느끼셨는데 책에서 죄책감을 안 느끼 끼셨다는 거는 저 약간 좀 그렇군요. 똑같이 저는 길티했을 것 같은데. Just kidding. 그렇군요. Yes, as I said, you know, I'm all for re-gifting. 그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et me tell you one story. 저도 친구가 듣고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I've received this gift of wine subscription. 그 기프트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예전에 어떤 뭔가를 구매했는데 그게 12개월 동안에 이제 와인 구독 서비스와 같이 왔어요. 그게. So it was part of the gift of purchasing something that I

for me, right? 그래서 뭔가를 그걸 받았는데 it was just they're sending one wine per month. 그래서 1년이면 12병의 이제 와인을 받게 되는 건데 you know I like wine but I don't drink that much.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집에서 또 이제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o it was just a piling up in my house, and you know, whenever I needed a quick gift to take to someone, you know, I would just use that. 왜냐면 그냥 새거 그냥 포장까지 완전하게 돼 있는 거이기 때문에. So any of my friends who are tuning in and received a nice wine from me, that was that. 고백합니다. 하지만 I don't feel guilty at all. 친구 막 이렇게 차단하고 막 내일 보니까 막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Tomorrow I find out that my friends are blocking me on the social media and 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een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이었습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A request from Jenny Nim, who doesn't feel guilty or whatsoever for re-gifting a book. I guess that's how I felt about the re-gifting the wine that I have. 왜냐하면 it's just as good as new. I guess minus the mind part, right? Minus the heart part. 그쵸? Same as new and good as new. And those wines were really good wines. Let me tell you. 정말 좋은 와인들이어서 받은 친구들도 you know, they are all, you know, wine lovers. So they have a certain expectation when they receive a wine gift. 그래서 와인 선물을 받을 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되게 좋았다. 맛있었다. 이렇게 맛있게 잘 마셨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길티하지 않습니다, 전혀. I'm proud of it. 3998님께서 I'm not really comfortable re-gifting things, so I've only done it a couple of times. Once I re-gifted some red ginseng because it doesn't really, you know, agree with me. And I've also re-gifted the gift certificate I received as a holiday bonus just by putting them in a new envelope. 그렇군요. 체질에 안 맞는 홍삼. 그 다음에 보너스 대신 받은 상품권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I think one of the ways that you can justify re-gifting is, for example, like 진생. 뭐 이렇게 홍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So giving it to somebody who actually is good with those kind of, you know, ingredients, I think. That's usually better. 상품권 같은 경우는, you know, it's same as gift, right?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다시 주는 거는, it's like giving money to someone as a gift. So 그것도 조금 이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Those are things that you shouldn't feel as guilty about re-gifting. 그런데 이제 한번 3958님께서 선물 박스 안에 있는 명함을 안 빼서 큰일 치를 뻔했는데 티 안 나게 뜯어서 확인하고 빼내고 재포장한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I guess if you are you know, a company that provides the gift, 뭐 이렇게 선물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것까지 좀 re-gifting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So kind of assume that, you know, people will be re-gifting the gift, right?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안에 뭔가 이렇게 뭐 personalized 된 뭐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든지 뭐 특히나 명함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센스 있게 또 안 해주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는 just to prevent some disastrous situation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또 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Okay, so we are getting the re-gifting stories, you know, continuously. So I'll get to those sto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계속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3, 4부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Lucy입니다. So nice.

I used to live in, I guess, abroad, right? Didn't really have anything that you could call a souvenir.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물을 한다고 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건데 다행히도 그 도시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다행인 것은 또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도 있다는 거였죠. So, in that kind of situation, the safest choice is to usually buy something from a global brand. And fortunately, that city had this global brand coffee shop, and it also had its own city mugs.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종 귀국 선물로 그 도시에 그 시티 머그컵을 선물하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똑같다는 거죠. 마침내 제가 귀국할 차례가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삿짐에는 제가 사지 않은 똑같은 머그컵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다제 친구들에게 리기프트 했습니다. So, I used to buy those mugs, for people who are leaving the country, right? Leaving the city. The problem was everyone had the same idea. Eventually, when it was my turn to leave, coming back to Korea, I found five same identical city mugs in my cargo. So I ended up regifting four of them, and kept just one for myself. 그렇군요. 그래요. 사람들이 참 기프트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것도 재미있죠. I mean, in your case, right? There aren't that many options, right? So, 이 obvious choices were only the choices left. 그런 상황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밌네요. 근데 다섯 개나 받으셨다고요? 와. 오케이. 신청곡으로는 아리아나 그란데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Thank you next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이런 의미로 선곡하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또 친한 친구분이셔서 이렇게 넘어갔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뜨끔하셨겠네요, 진짜 3006님.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리액션을 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아마 마무리할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리기프팅에 대해서. 넷킹코 곡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Answer me, my love.

Nat King Cole, Answer Me, My Love 였습니다. So wrapping up the, today's gift, giving, re-gifting topic, 3998님. When I receive a re-gift, I felt a little mixed about it, but at first, I tried to appreciate the thought behind the original gift. I think, you know, how I feel about it also depends on whether I actually need or want the item. 또 쓸모 여부에 따라서, right? I think it's all about the heart, right? I mean, well, whether it's a re-gift or just a gifting, you know, there's a thought that went behind it.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오늘은 이 re-gifting에 대해서는 그냥 좀 light-hearted topic으로 준비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재밌는 그냥 이야기, topic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돌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Heritz Analog의 곡인데요. 애정 결핍.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and boutique. So I gave you a little preview fo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right? And I'm not giving another clue just yet. If you listen to the first song of the segment today, I think you have a clearer idea.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This is a song titled Room 29. It is a very interesting song, to say the least. Room 29이라는 곡인데요. It's a collaborative song from a collaborative album released in 2017 between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이 두 분의 뮤지션이 협업 앨범으로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Let me get to who Jarvis Cocker is. Jarvis Cocker is Pulp's frontman and lyricist. 그 rock band, 영국 rock band Pulp 기억하시죠? Pulp의 frontman이자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And what he did, I mean, he's still the frontman of the band. Pop, 근데 he got a gig as a radio DJ for BBC Radio 6. 이 BBC Radio 6라는 채널에서 라디오 DJ를 이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낮고 친밀한 보컬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as taking on the duty as a BBC Radio DJ, he developed this technique of very intimate sounding voice, speaking very closely to the mi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마이크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intimate하게 들리게 되겠죠. 약간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냥 demonstration이었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So that is Jarvis Cocker, and the other person, Chilly Gonzalez, is a Canadian pianist and a composer. So, pianist와 또 rock band의 frontman이 함께한 이제 collaborative 앨범인데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앨범이라기보다는 이 노래와 약간 spoken word, 약간 멘트와 나레이션이 노래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와 음악 중간에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곡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Jarvis Cocker and Chilly Gonzalez. The song is Room 29.

the message light on the phone on the bedside table. Room 29.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So,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저음 보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song got me thinking about low range vocal. 이 작곡가 입장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진 싱어를 그 선호하게 됩니다. From the composer's perspective, you would prefer to have someone with wide range of voice to sing your song. 그만큼 뭔가 기승전결 구조의 이제 멜로디 라인을 소화하려면은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도 문제없이 이 불러야 하잖아요. For someone to kind of sing your song, right? Having a higher range, right? Just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do a lot of things with the melody, with the, you know, a wide range of, you know, melodies. 그래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 때도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컬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낮은 레인지의 좁은 음역대 보컬을 위해서 만드는 곡이라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So if you're composing for a vocal with just a very narrow range of, you know, sound, then you have limitation.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저음 보컬이 강조된 곡들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딱 떠오른 밴드가 바로 The Magnetic Fields입니다. I think I've introduced this band a couple of times. 근데 참 낮은 레인지의 보컬, 그 다음에 아주 좁은 음의 영역이지만 음역대이지만은 아주 곡을 잘 만드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바로 그 Magnetic Fields입니다. 한번 곡을 들어보실까요? Magnetic Fields입니다.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s She Said She Sent.

Magnetic fields, the flowers she sent, and the flower she said she sent. Very interesting song title, don't you think? 그녀가 보낸 꽃, 그리고 그녀가 보냈다고 말한 꽃. I guess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two. Huh? 반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신김치 반응이 오는 곡들부터 들었는데 진짜 크크크.

그렇군요. So today's songs kind of make you think about eating this really 신김치, aged 김치. Wisdom님께서는 남친이 옆에서 별도로 해주면 좋겠네요. 라디오에서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don't do it on the radio, just do it on a personal environment, personal sett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Here I stand for you가 생각나는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어요. 장난으로 Here I stand for you. 고신해철님께서 Promise, Devotion, Destiny, Eternity, and Love. I still believe in these words forever. 아, 재밌어. 제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처음 한 것 같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그죠?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음 보컬 이 해외판 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if you talk about low voice songs, beautiful low voice songs, you cannot help but not play next song. 하지만 오늘은 해외 파트 Magnetic Fields 들어봤고요. So Magnetic Fields is one of those band with just a such a diehard fan base. 이 보컬이자 리더인 Matt Berninger, he has more of a bass baritone에 좀 가깝죠. 완전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바리톤 slash bass. 근데 굉장히 무표정하게 툭툭 던지는 those blunt deliveries are, you know, what really is attractive about his vocal. 그렇죠? 그냥 드라이하게 들리는데. 다음 밴드는 The National이라는 밴드인데요. Very kind of a similar type of vocalist with, you know, sort of a blunt delivery that I just mentioned, right? 여기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먼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National의 곡 준비했는데 I Need My Girl입니다.

I need my girl, the national, 였습니다. Correction to be made. Magnetic Fields의 보컬리스트는 아까 Matt Berninger이라고 했는데, Stephen Merritt, I'm sorry. So singer-songwriter and the leader of the band, the Magnetic Fields, with that baritone, bass baritone vocal is Stephen Merritt. Matt Berninger는 지금 방금 들으신 그 The National의 보컬이자 리더였습니다. My confusion. Apologies for that. Nationa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리톤에 가까운 힘을 뺀 There's no kind of a belting, so to speak.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고음역대에 전혀 그런 보컬이 없는 그런 밴드이죠.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another rock band, but there's no like high belting. 하지만 굉장히 좀 잔잔하게 이렇게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보컬. The Editors라는 밴드인데요. English band it was active around the early 2000s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던 밴드인데 Editors 상당히 그 고정 그 열혈 팬들이 많은 그런 밴드이기도 한데 Munich라는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a little preview for the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 are approaching Chuseok holiday. I prepare some special show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So two straight days with the musical guest.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 다음에 수요일 프로그램 다 뮤지컬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As to who I'm posting that on our Instagram page and also our Threads page. You can check those out there as well. 내일 모레 to musical guest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at is all the show that we have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Editors. The song is Munich.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들어갈지 토끼 놀래
1: 너도 수활잠 해놓아라 해동참 보람이 시뚜루미 빼진새 공작이 마른 돌당사 족골집함 던져죽겠지 그대 뒷전 양팔로 덩그렇게 집어담아

0: 저는 통화의 숨은 보수 오난 도끼도 우려고
1: 최린 토포수요 불감국 부쌈이 부상사 박물의 외물도 좀 화약적 사실은 얼른 어 밥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 찌그리고 밤만 일어서 찾는 토끼 찌그려보고 꼬르르

0: 총론이 그한 반란인가.
1: 반란 세상을 아는 신세 주세 국무사 자네 신세 한나 허다 못 이르며 무슨 정으로 유산.

0: That was Maroon 5 featuring SZA, What Lovers Do. Good morning, everyone. 꼭 엄청나고 막 대단한 걸 해야만 스스로 멋지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죠. 출근한 나, 운동한 나, 죽는 구매를 참은 나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줄 만하잖아요. Sometimes motivation, it starts with giving yourself some credit. Not for being perfect, just for showing up and doing the small things right. So, what is something ordinary you did recently that makes you think, okay, this is not bad so after all?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장착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나 자신, amazing me for listening to this amazing radio morning groove and also checking in. 벌써부터 대단하고 멋진 모닝 그루버들이 제 눈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제 눈 안에 잠금. Alright,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go ahead and check out your messages.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요, 저요! 저 왔어요!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Ben Spiral says, hello from Europe. How's the weather in Europe these days? Always you report about the weather conditions in Europe. I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안녕하시고요. Dr. Paper, rock and roll 모닝 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한결같이 오셨어요. Hello, hello.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one of our newly morning groovers 호박맨 모닝 그루버 굿모닝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Hello 우리 배송반장님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가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It really feels like early autumn this morning right now. It feels so amazing. The air seems to be pretty clear. 모처럼 좀 가을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아침이죠. 근데 또 오늘 기온이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Watch out for that big, big temperature difference, morning groovers. It's pretty dynamic. It's like having three seasons in one day. 막 아침에 춥다고 착각하고 외투 입고 한 12시쯤 나가잖아요. 막 그렇게 더운지 진짜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들. 해가 뜨겁기 때문에. We are in that cycle again, morning groovers. 요즘에 그런 날씨 변동 기간이어가지고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8636 morning groover 늘 응원합니다. 운전 중에 갓길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You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single message after parking on the side road. Well, thank you for that courage. Thank you for making that time. 이렇게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진심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It feels authentic to be able to invest just a little bit of your time for doing something for other people, even if it has to be a single minute. 우리 8636 모닝 그룹 너무 감동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문자를 갑자기 보내시게 되셨을까요? Like what made you feel like sending in a message all of a sudden? 7222 모닝 그룹 also says 2년을 넘게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메시지 보내고 오늘 출첵도 처음 해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productive한 생산적인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7222 has been listening to this show for 2 years but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message and this is their first time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So I wonder what motivated you. It's not like we give out any gifts. So what made you send in a message?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8636 모닝그룹어, 7222 모닝그룹어. 왜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웃기죠? 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또 막상 보내니까 왜 보내냐고 막 따지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하나에 저는 막 춤추고 막 진짜 막 오페라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making my day extra excited already. This is only like 7:10 in the morning and I'm extra extra hype.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 텐션 제가 쭉쭉쭉 앞으로 2시간 동안 끌고 가도록 할게요. So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be maintaining this energy just for you, Morning Groovers. Just for our cute, lovely Morning Groovers. Okay? 여러분들 준비됐죠? 우리 한번 MG Q&A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윤 감독님 MG Q&A, Q!
1: MG 새마을금고 무대?

0: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m going to be asking you an important question today. It's time for you to listen, think, and get your fingers busy to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열심히 귀로 듣고 또 뇌로 열심히 생각하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아침에 오만 감각을 마구마구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을 생각 여러분들이 이 기회 삼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You'll be able to think about certain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while you're carrying on with your ordinary daily life. Okay? So this is going to make your daily, mundane daily life a little bit more interesting. Okay? So let's go. Listen up. 오늘은요, 뭐뭐해서 멋진 나에 관한 사연을 받아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나 자신 좀 멋지지 않나? 나 좀 멋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뭐 회사 동료들이랑 평소 이런 얘기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Only on Morning Groove. This is like the kind of conversation that you can only share on Morning Groove. Okay, so tell us one small thing you did that made you feel proud of yourself. Okay,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big.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like, oh, finally I got a promotion. I feel so proud. No, no, no, no. Okay. Share one little thing that mad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Okay, one little thing,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give you an example. Well, when it comes to, you know, living in an apartment, you always have to dispose your trashes, right? Recycle, actually. So, yeah, I went downstairs yesterday to recycle everything, plastic, some paper boxes and everything. And I could see some people just trashing out those recycled stuff just on the ground without even following the rules. But I managed to still not follow by their routines and just divide everything perfectly and recycle perfectly. 이 특히 박스 말이죠. 이걸 반드시 좀 귀찮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쌓아놔야 돼요. 근데 어제가 분리수거를 수거하기 직전 날인지 박스를 그냥 그대로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묻어갈 수 있었겠죠, 솔직히. I could give myself some free ride and just throw my box like that and stack it up. But I did not do that. 저는, 아니야. 정말 투철하게,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박스를 이렇게 좀 고이고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았답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냥 제 자신이 멋지게 느껴졌는걸요. And also, this morning, on my way to work, you know, when you get to work this early in the morning, you don't get to see many cars on the road, especially if you drive in a neighborhood.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상암동 가까이 왔는데, it was red light, and the car right in front of me just went on.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굉장히 작은 골목인데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미동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쭉 기다렸어요. 당연한 걸 왜 자꾸 멋지다 그러지?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사람 없다고 사람 You know when nobody's around it's I don't know why. Maybe it triggers people to not follow any rules.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 분리수거 하는데 이게 경비 아저씨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when nobody's around, like there would be some people just throwing off their trash out of nowhere.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없고 지금 여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빨간 불인데 난 급하니까 빨리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룰은 룰입니다. Rules are rules for me. 그래서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나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 말이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뭐뭐해서 멋진 나 사연 보내주세요. 문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 또 헐레벌떡 아침에 출석 체크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상민님, 영에이지 우리 반장님, 선셋 모닝 그루버 그리고 제임스 모닝 그루버 모두 반가워요. 모닝 그루버예요. 저는 썸머예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연차로 쉬는데 생방송 들으려고 일어났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Well, you're having your day off today and you managed to wake up early this morning to listen to 모닝그루버. 마치 우리 별초롱짱님의 슈가 같은 방송 모닝그루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림 소리 시그널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아 출근해야 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휴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모닝그루브는요. So if you happen to be on your way to work, just consider this as your little 2-hour of vacation. 휴가 같은 모히또 휴양지 같은 모닝그루브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모처럼 쉬는 날일 텐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You know, if you are a worker, if you work every single day, you know, habits really force you to wake up at the same hour even though you get a day off. 우리 KD Pro 1004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이요. 가끔씩 제 방이 있던데 왜 그런지요? 생방이 좋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y do you have reruns sometimes? Because I prefer live broadcast. 아, 저 역시도 너무 생방 좋고 좋아하거든요. 왜 있을까요? 바로 이 TBS의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조금 밝게 얘기해봤어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돈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주 3회만 생방송을 일단 하고 있어요. So until things get settled and normalized, this is how we're gonna be doing our broadcast. I'm so sorry to let you down.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 생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So just remember for now, we get lives only on Monday, Wednesdays, and Fridays. And we don't know for how long that's gonna continue.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예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Anyways,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Let's move on.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자랑해 주세요. Jenny Song Morning Group said, 가을 모닝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썸머님 목소리를 들어야 처진 기분이 싹 사라지고 에너제틱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열심히 해서 B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드민턴 치면서 가끔은 안세영 같은 플레이가 저도 모르게 나올 때 그때 제 자신에 취합니다. 멋져, 치아니송! So they're proud about themselves because they are able to improve on their badminton skills. They've been playing their badminton for a couple of years, for almost 10 years actually. That's a long, long time. 아, 그러니까요. 가끔씩 뭔가 좋은 서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백핸드로 콱 끼칠 때, 나 이거 완전 안세영이잖아.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는 배드민턴 친지뭐한 7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이씨거든요. 이세영 선수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뿌듯하죠. So I get what you're talking about. 배드민턴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어요? 체니스 모닝 그루버 알려주세요. 3267 얼짱님께서 오늘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올려봐요.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요. 안 어울리면 나중에라도 틀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DJ Ba has picked this song for you to play. 지금 바로 틀자고 하셔가지고 This is from the 90s. 역시 우리 바구리 팀장님의 취향을 저격하신 건가요? Let's have a listen to this nice good old throwback. 여러분들 감성에 젖는 시간입니다.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2: We're live and it got me curious. Who else is here? 우리 무늬무늬 줄무늬 굿모닝 그룹어.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께서 어제 퇴근길 올림픽대로에서 택시 등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려서 구조 요청 신호라고 판단해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도 그 신호가 구조 요청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고 보시면 신고하세요. So yesterday on my way home from work, I saw a taxi light blinking red on the Olympic Expressway highway.

And I realized that it was an SOS signal and called 112. The police confirmed that it indeed was a request for help. So if any of you see that signal, please make sure to report it too. Good job. 이런 나 신고 정신 투철한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루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택시 지붕에 있는 그 택시 봉 있잖아요. 택시 불 그게 빨갛게 나오면은 신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So look at us learning something new thanks to our 호박맨 모닝 그루버.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어떤 아이템을 딱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익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호박맨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You did a fabulous job.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사소한 행동을 했지만 제법 멋진 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연 오늘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마구마구 자랑해 주세요. So what made you feel proud, Morning Groovers? Brag about yourself just a little bit. Not about something big, about something very, very small, okay?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KD 프로 천사 모닝 그루버가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헬스장에도 못 간 날에는 집에서라도 홈트한 날 좀 뿌듯하게 느껴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re feeling extremely exhausted and tired, if you didn't manage to go to the gym and if you still manage to work out at home, yeah, you feel pretty cool about yourself. Absolutely, because at least you got something done. I don't know why,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feels so unproductive if I just lay down in bed. 저도 밖에 못 나가서 러닝 못하거나 운동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요가라도 합니다. And it feels great. 마지막에 저는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주로. 요가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아서 I started to do yoga at home and I've been doing that for like 2 years already. 벌써 2년 정도 됐네.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영상을 끄게 되잖아요. If you're feeling tired and suddenly don't feel like it,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turn off the screen and just not continue. But I have never ever done that before. And I feel pretty cool about myself for doing that too.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시간짜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 사바하사나랑 막 호흡 세 번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at the very end part of the video, it actually shows you some great inspirational quotes. 마지막 영상 부분에 막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명언 같은 것들도 띄워줘요. 그것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이제 되새기고 아 나마스테 이러면서 끝납니다. And it feels really great.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든 밖에서 운동을 하든 뭐든 완벽하게 끝내면 그거 자신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get thinking.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개주 선발이 있나 봐요. 빨리 토스트 먹고 학교를 가겠다고 하네요. 연습해 보려고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그 홀랜드 응원가 신청하신 것 같은데 홀랜드 딴딴딴딴딴 한동안 제 알고리즘을 지배했었습니다. 약간 그 노래 틀고 비장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셨나 봐요. But we don't have that song in the system, so we might as well play this one for you. I'll be back after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Red Bone, Come and Get Your Love.

0: Here it is. I have it all, Morning Groovers. I've got everything, all of love that you need. So come on and get your love from Morning Groove.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Morning Groove입니다. 되게 사기꾼 같은 멘트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s, hopefully, that you're listening to. We're live in the studio, and I am so happ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right now. 우선 코코 모닝 그루버 등장하셨습니다. 두둥. 하진 모닝 그루버도 오셨네요. 두둥. 이 효과음 뭐지? Welcome to the program. Keep leaving your check-in messages so that I can see who else i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Now, today's topic is about self-love, everybody. Just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just see how beautiful you are, okay? 여러분들, 오늘은 나 당신을 막 칭찬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대단한 걸로 칭찬하는 시간 아니고요. 작은 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순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해서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볼 거예요. 이게 톤이 약간 나, DJ 바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바, 나, DJ 바 이렇게 하면은 하트 이모티콘 붙여줘야 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So ye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feel so proud.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1743 Morning Groover says 저희 아파트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요. 저는 박스를 전부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고 정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박스를 그냥 들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테이프도 하나도 안 떼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박스를 드리면서 조금 뿌듯했답니다.
1: So today is recycling day at our apartment complex, so I stripped off all the tape and

shipping labels from my boxes before taking them out. Right as I was heading out, I saw someone bringing their boxes down completely unprepared. So giving my neatly prepared boxes to the security guard made me feel quite proud of myself. 그러니까요.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건데, 분리수거 같은 거. 아, 난 그래도 저들과 동요되지 않고 내갈길 가서 난 제대로 할 거야. 이럴 때 스스로가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과 막 차별되는 사람 같고,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분리수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할 때가 뭐냐면, 저는 늘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인데, 약간 하도 잘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경비원들께서 이렇게 매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안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like they would stare at me, while I'm recycling. And it makes me feel really nervous. 전 알아서 잘할 건데, 괜히 그럴 때 조금 뭔가 억울하고, 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계실 때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they're just doing their job. 우리 5500 모닝그룹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유아교육 간 거를 후회했는데요. 지금은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한두 시간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유치원 특강 강사밖에 없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Yeah, you first regretted about your major, when you majored in children's education, but now you consider it your best decision ever because while raising your 7-year-old kid, you're able to work as freelance. Amazing, right? 이렇게 또 잘못한 선택은 결국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참 이게 대학교 때 전공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Like, how would you know what you exactly want for your life when you've been only living for 20 years studying? 공부만 하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못 해보고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좀 겪어보고 지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너무 또 이렇게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5500 모닝그루버. 비슷한 사연이 또 왔는데요. We have a similar message. 6477 Morning Groover said, 저는 2001년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21년째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문이 개방된 지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셨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결정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I entered the military academy back in 2001 to become an officer and have been walking the path of a soldier for 21 years now. Back then, the doors had only just opened to female cadets, so my parents were deeply worried, but looking back, it was the bravest and best decision I have ever made in my life. 와, 진짜 멋지시다. 여자 군인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흔하게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고할 부분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Because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big major decisions in life, we need some reference.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Because it's just convenient that way. You can basically, read through the things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and maybe consider that to make a major life decision for yourself. But you must have not had that at all back then, back in 2001. But still, you have considered that as your best decision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게,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 중대한 인생 결정,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쭉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후회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렇게 말한 나 제법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멋진 나에 대해서 마구마구 자랑해.

Or what else are you doing? 여러분들 뭐예요? 뭐예요? 뭐 하면서 모닝그룹을 들어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 I want to see more, especially from our student 모닝그룹ers.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모닝그룹어들도 많이 이 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선모이모가 알고 있어요.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Okay,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은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고 있습니다. 티봉이와 함께 출연하고 있어요. So I'm appear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with 티봉이. 우리 티봉이 손잡고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So if you want to watch that,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continue to, you know, just keep talk to me,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oka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did have our topic today. 오늘 주제는요, 나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 멋진 나 시간입니다. What made you feel proud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우리 공대 오빠 모닝그룹어께서는요, 아, 생각났다. 저는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을 당겼을 때, 아, 나 장난 아닌데? 하고 뿌듯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I feel like such a total boss and super proud when I managed to beat the estimated arrival time on my GPS.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그리고, you know, sometimes your GPS change the route while you're driving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to somehow depict the best route for you according to them. And they would be like, oh, actually, you might as well take a different route. But I sometimes don't really trust GPS, so I would just trust my own instinct and go my own way. And if I manage to arrive earlier, I feel so proud.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무슨 도로 상황을 반영을 하여가지고 다른 루트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가잖아요? 도착 시간이 막 줄어요. 아,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역시, 기계 따위보다 멋진 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요즘 멋지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유, 엥? 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인바디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영어도 많이 까먹고, 말이 잘안 나오고, 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기록 인스타 계정도 따로 만들고, 일도 더 잘해보려고, 자료 찾아보고, 영어 잘해보려고 어플로 공부하는 시간, 나 자신 멋지다고 하고 싶네요. 힘내라, 나 자신아! 라고 해주셨어요. I don't think I feel very cool these days. I feel like I'm not doing great at work, and even though I don't exercise hard, I'm just not satisfied with my in-body results. My English has rusty too. So the words don't really come out smoothly. Everything feels so half-baked, but still I want to tell myself that I'm an awesome person for creating a separate Instagram account to track my workouts and everything. 아, 이게 체육부장님께서 너무 완벽주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걸다 100%로 할수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But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from the other's perspective, you're actually doing a great job. Like, you're doing all these multiple different tasks each and every day, and you're continuing to do that. You never give up on anything. 중간에 포기라는 걸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심지어 포기를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분으로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걸 잘하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체육부장님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 운동 보내는 와중에 수다 떠는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혼자 운동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호우, 너무 멋지신데. 아우, 체육부장님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네. 가끔씩 이제 아드님이랑 데이트도 좀 즐기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on everything.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출첵해서

어제나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티봉아, 이제 출첵은 그냥 당연한 건가 봐. 썸머 누나가 반응이 없어, 훅. 뭔가 근사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모닝그루브를 알바 뛰고 있는 나. 아니, 우리 알바생분들 모두 너무너무 멋지죠? 모고에서 알바해서 멋진 Our Morning Groovers 참 멋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출첵하는 거 반기고, 여러분들 출첵 보내주세요. 와우, 굿모닝!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반기는데, 나 억울해요. Okay, if it didn't feel enough, maybe it is my responsibility to give you bigger, bigger reaction.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큰 리액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한분한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와우 선셋 모닝 그룹 웰컴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레드 카펫 깔아드립니다. 컴온 무대로 나와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어쨌든 제 마음만큼은 그렇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I always feel really really appreciated by your messages. It really makes my day and it really determines my mood for the entire day.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열일해 주세요. 아셨죠? 때로는 악덕 사장님 같은 그런 썸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We've got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I can promise you and guarantee that. So I hope you stay tuned, okay?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reak. This is Deuce, 굴레를 벗어나.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time for 코이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이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이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초롱짱모님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Tugatha, my house, your house.
1: La la la, together.
2: La la la.
0: Oh!

새빵 모닝그룹의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P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 감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일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 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둘이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 그룹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인...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우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e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차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탁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 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오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됐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파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en is that moment where you feel so proud about yourself after doing some little things? 스스로 좀 뿌듯했던 순간, 나좀 멋진데? 싶은 순간 언제인가요? A new morning groover, 5356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6년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조선 열가정을 위해서 문구와 과자를 시청에 나눔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서로 각출하고 어떤 물건도 살지 행복한 고민도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첫째의 일주일 용돈은 2만 원, 중학생 아이의 일주일 용돈은 만 원. 감사하게 불평도 하지 않네요. 근사한 가족이죠? For 6 years now, my kids and I have been donating stationery and snacks to 10 grandparent-headed families every Christmas through study hall. We all pitch in together and enjoy the happy dilemma of choosing what to buy. My high schooler gets 20,000 won a week and my middle schooler gets 10,000 won, but thankfully they never complain. Quite a wonderful family, right? What a wonderful family there. Feels like Christmas all over again. 크리스마스에 딱 적당한, 적합하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어쩌면 가족이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6년 동안 이렇게 또 예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법 공평하니까 불평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더 씀씀이가 많으니까 2만 원, 그리고 중학생 때는 만 원. 전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똑같이 2만 원을 주면은 고등학생이 불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nyways, looks like you have set a nice rule for your family members. 6년째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년째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또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네요. Oh my god. I don't know. It's only a few months left till we talk about Christmas. 제가 크리스마스를 제 생일만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때 또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So I hope you share this beautiful story for this upcoming Christmas too.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share good music tastes to everyone. So in that case, I request a song by Sora.

That was Happy Song by Mellow Mangs,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oover, who said,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서관 지혜학교 3개월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 저 멋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강좌, 올해는 문학과 음악에 관한 강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서 좋아요 좋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Every single time I read a message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it makes me think that Happy Life Morning Groover has set the perfect nickname for herself, Happy Life, because it seems like she's just doing it up all the time, enjoying her life, do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activities.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건 마음껏 하면서 Happy Life를 보내고 계신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닉네임 참 잘 되셨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I hope you enjoyed listening to the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0421, 우리 민줄리나만 모셨군요. Hello. 피디님, 영어 너무 잘하세요. 부러워요. 한글을 어떻게 그리 빨리 영어로 슉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어 스킬도 언어 스킬이긴 한데, yeah, you would have to have a good command in each languages, but I think it also has to do with your ability to focus and also It has to do with your brain activity too. 그러니까 집중력과 약간 뇌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칭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초 집중을 해가지고 막 뇌를 막 이렇게 막 말랑말랑 움직여줘야 이제 언어를 왔다가

맞다 할수있는것같습니다 Speaking fluently in separate languages, I think it's quite different from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Anyways, 칭찬인 거죠?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I'm really trying. Marco Polo says, 15년이 지났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나 멋지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못뛸줄 알았는데 기어서 기어서 5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물론 일주일간 무릎이 아팠지만요. 그때가 그립네요. So even though 15 years have passed, it's when I completed a full marathon course that everyone said that it was impossible. 일주일 동안 무릎이 아플 만 했겠네요. 그럴 때는 저간이 싸리기 레드 죄송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풀코스 한번 뛰어보려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쉬운 줄 알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아주 콧대를 제대로 눌러주셨군요.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그룹어. Yeah, no matter what anyone says, just go for it, right? And just like Marco Polo Morningriver, you'll be able to pull it off and just brag about it to the people who has been skeptical about your decision. 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때 이 힘으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버티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라톤 풀코스 뛰었는데 이걸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우리 5558 뮤지컬 러버시죠? 오랜만에 굿모닝입니다. 출첵은 매일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뿌듯한 나 자신이라 저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출퇴근한 지만 5년을 넘어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라 지치기 일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저. 좀 멋지죠? 오늘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소녀시대에 힘내 요청합니다. Ooh!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living in Seoul, it's so not easy to move from east to west. 서쪽에 계신 분들이 동쪽으로 가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곡에 계신 분들이 잠실로 가는 거는 어떤 여행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서 또 이렇게 마곡 가려면 또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대요. I mean, it's the same Seoul area, but there's just this like big, huge psychological barrier between moving from east to west, I think. 공감하시나요? But anyways, 뮤지컬 러버께서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Why not, right? 뭐, 남들이 이렇다고 한들, 내가 출퇴근 이렇게 하겠다는데. And you've been doing such a great job. 오늘 역시 또 이렇게 또 출퇴근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heer up, everyone! Don't get down.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don't get discouraged. Just cheer up, okay?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m going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소녀시대 힘내. And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Morning Groovers. Goodbye.